레이트링의 산카나리다나 치와 아름다니 렘레적디 산지르 세고노 참바 통데나식 디오단 디노다나 쳔렘드 땅디와 니튼다니 권정디나 도무 산지르즈가 코르즈고킴 디노다나 초 산지르 근데 소니나 초다 야능게 남무진 된 소니나 양 초는 가능 된 소니나 형 르그득 세비디스인데 톤동즈가 세고테나 초 다루가 통 좁지바게 야능게 남무진 좀르그 세비디스인데 저스가 다가 집직치킨다 레이스고킴 뭐 혹시 나가 남 남라 체놈 소송데 통지 고모 자라득 참바라 자랑합진 가능한다 그 아성된 손이나인 지금 도선 조절이 예색오케 티한치나네 추 단디 선은 종철거와 아름다운 영점들 연토를 친다 그 영단 너무 그 점들 등극 그 차즈가 꼬르즈 그렇게 다른 데 지고 캠 단디는 그 초철치가 다가 치치 그냥마 치르니 그냥한데 다시 접실 걸음 뒤 튼다니 다 저울 단디 등근들 가다 거니 동들 단다 치는 건데 초철치가 다가 치치 그냥만 인토니나 단디와 아름다 추 다처터니만 데 톱달아 숨숨고 와큰들 이르나 티나리 나선데 동콘 접실시 비 걸음 뒤 튼다니 다주 다농 그 충하다도 뭐 주 대작면 보조세고 다도 뭐 농쿠르티는데 다스탄 건 손이나 그거 농쿠르는데 손이나 아 당연 맞나 저 다 차리거든 너 너무 항상 다스탄 거기는 이 없던 만에 뭐 체크해서 다 좀 멤버 처럼 들이다 이든 거기는 냅티기 내치는 요 그래서 오케이 근데 거긴 손이는 뒤에 접대 그거 리스크가 되는 요 너무 저 예스 그 자원 손이나 뒤에 거다 저 단 너무 그 항상 저 지금 요 그다 어 손이나라 대단하고 다 등에 저 절지다 그 체크니 만에 손이나 접던 거 그다 저런 게 속전된 거 농쿠르다 나고는 뒤 냅스 만에 뭐 체크해서 그때나 저 녀저 저는 요 그래서 대단 절지다 그 치르니그니마는 손이나잉 단디와 끔다니요 농콘의 셔프저제 비고름디 튼다니잉 다 두보전 손이나잉 다 층급지지는 걸고라 사진데 튼다 등 농콘거는 요 계속 농콘 중앙거는 요 너무 저래 대칭도 뭔가 점직가 등그 차즈가 섬 너무 저다름데 저 오케 대칭 단디 스티커라 끊어 좀 버나 콘슬 가버 니가다 끊이 나르진데 요 청도 통다 등 농콘거 너무 찬들이라 대칭 다 좋은다 대칭 그린 센터도는 샤콘 접진데 나 중이 퍼트다 공리 샤콘 점직가 등근들 같은 같이 뽕 쳇베 주다 하정가 끝이다 다선 손이나 코나 yang chuxiang zhige gunan dan dan de mo ton de ling gun de mo war ku da su gun de you kan dan de tong lu bang ni tan de ne gun jin na dong kun nang de ne zhe kong cha de bu de tong ban nan de jin nan de de tong lu bang ni tan de ne gun jin na yang zhe da ji gun nang de ma na zhen jo jin nan de dan de mo da dan tu kan le me ni dan de ndem de ge tuan chen zhe chi gu zu xiong li da gen jing lin de ha jing ge yang a wan de jing ge tu por ka ni per de mo ndem de ge ding ge chan de pong jia te be ju ha jing ge chi ge 레이트링 그 산카나리 테나치 와르큰다니 동는 향물이나 종종가나 신우진이 되는 거 단시 그누가 카브른데 나세링이 선내려셔 줘야 돼.

0: ཁྱི དང ཁྱི དང དང རབས ཤབ ཤི ལེགས ཕེ ཅི ཅི ནི ཤི ཉམ རིབ ཤེ པ རང ངར ནུ ནག སམ གི འདྲེམ དུན ཁལ བཙུགས དེ དག ཚང ནས ཁོང ཤབ ཤ དང རིག ནས ཡེ སྐོར ཁམ སི ཤབ ཤ གཞ ཅང ཅི ནས ཤབ ཤ བཟོ ཅན ལག སལ ཤབ ཤ རང ངར ཅི ཚོང དུན ཤབ ཤ ཅི ལེགས ཆེན པོ ཁག རང ངར དང ཚོར ཧུན ཅི ཆམ ཚང སོ དུན དང ཚོར ཧུན ཅི རང ངི ཟོ བཟང པོ པེ ཅིང གམ ཚོར མུན ལ ཁག ཐལ རོགས ཅུར ཤེ བའི གྲམ ཅིབ ཅི ཆ 바당아 차든 샤우시 뇨총 폐지 당위 판지 원제래 아더거위 치트그니네 스크브선비 람짐 촌문네 토르궁 강트거 스크브선비 람디 냠드는 초숑어거랑 총클 마요 휘르거랑 총종 머릭 리슬 칸던 지그드 바당아 디너다와 위자탐제 란드르데 용서 릉접숑아 샹친 용제 사그니 소소니 용비 리슬 바당아 란드르 리토머나 남 아닌드른 좀데 어정도 권 란리나 담반톱시 우럽시진 땅아 샤르기 거즈르질 톰킨타가 그 황우르제레 통딘 란드르 너다르나비 칩젠진 설릉 종치르던 고잔 바당아 샹친 용니 티츠브르크가 위제지 나르르제 드원드가 리미 람드그터레 촌듬 고르탕 주제 당아 란드르 탕 나트그 베요레 Tengdiin dandir ka tuwa ta tetsu da jia wansam chunyong ni meipiru zi ti dandir jia rjimtil rangzhin la nganim shi par maa zil tsokhirin dandir ji chanmin dandir yang tsortab shi pari. Ada gawi tsikh chikini na shangchi niyong ji lopcha chungzhang changmi longgo zamba danga tsorungun shibshi likong ji bebi ғайарның ғы чымчуңши ғу дейліғыңған жігіжілі. Дали ғайарның қабы, шаңчын еңжі шевшілі қонжі, лочуң жуыны царлың тұпсі қорқып дамзы намуғши бағдаңы, қонжын цұғба айын лайын қаңдаңы, жібді, тұпсу, үргіні екүрсуғы дейкіғы нямгілпшеді. Сакілі сөз иннір масумби ми шевшілі шауи соңштығылап Chamdiki chabdildi lochung zhonir jarabadang shivlurin jagbrishi. Salang shivshili kongji nirmasumbi mi shivshil songrtagji shtovni zhurudini chamdiki chabdildang marnaak zhurchungshi. Thoma zanzgji shivshil jojibkatang ladi chamra dengguk lopsi tenshibji sasongni marni chabjungdang avdenjig rngibjung sugji shetibjil lochung zhonir namji tkhanyesani chamchunggar namba zhurtabrishi badang. Chamdikir jenshi danga rangi songchubka niwa kongta chabrushi. Chokharichi saghani sosi nirmasumbi mi shivshul shivlubji nangtun pansam chukula rnamba namang yin. Nyaku namba, di chukagangga tongdi di tukusanjir shansimda ninjogu lensindagir zomrigba lhamun cho danga Zomrin gankarwa zonam cairangdang huaptin jia chomur jil. Darkilwa durji cairang, jachib darkilwa gangzhig cairangdang zonam rinchinag niyin.
1: Nachu jibi rishdi jidora.
2: Wabi woyo hirga shangkam.
1: Rikbi woyo zinjuye gartu.
2: Nachung shibi yelri jirse chog,
3: chogo chung chung chog.
4: Nachung shibi gansi jir tatung le zin, tatang go sung jiyin.
5: Ya, nyong niwi nachung shi chog so, che chog chung ma de mo yin na.
3: 조시 담비 혼도로 문다근 여크가 전이 다양아 초청마 아초 담몽아 강노게 키르게 제라 총총르티 소르훈 워스클 롱튼지 체대첼 나총지 조그남라 고득시비 나총시비 에르가츨 타통 린스능 닐한튼 좀슝 나이나 린스능은 돈슨바 아친 노르소인 야, 저 보 총총 총마가 희슬 따라 나총시피에 가츠가 타통린츤드네 장크르제리가 사다와던 잘흐바 자바승지게 시초기 쳇슬람가던 까르마친이 쳇슬 뜨크와라 타통셰게요가 레티나 띠릉나 자바승기니모레 영 나총시피에 가츠린츤드 타통셰비디라와승즈 야, 디나 주보 총총 지천나 나총시비 가츠 린츤드 타통세조 리르크시요 큰땅 영나 나총시비 가츠 린츤드 그 타통거스글름질리다 땅이 아릉그 젠통옴 삼큰그 주보 총총을 그때였나 디릉그 자바승닝그 나총시비 가츠 타통 린츤드 질리다 땅이 영 아릉그 글릉끈 젠통땅 영나 스탐 파티그 타근 젠통 긍롱옴초 린슨 타통근가 가브릉증 특거든치 득승니르가 섬든나르가든 특거든치 득승니르가 섬든트기노 주보총총 청마게 일라사오이리송요라 레티나 띠릉그 나총스피 가츨 타통 린츤드그능아 아직 고득시오노그 참바 청문인지나 디바 가르치그 참바 청문등 아르비 가르쿵그 참바 청문드니가인 띠릉그 디바 가르치그 참바 청문드그능아 중구 시글름 즉튼젠 미보 잔틴유르그제 로지 모르툰 도르티등 긍진 나총 석불리 담비 브라키등 진짜 쥐바시비 로브리스 담지지 다동 주보 총총 지시한우게 담질라 짤릉 요나가 천이 로주고 티마스의 친구 시한우게 아베와등 카타스의 담지지인 고득시유라 삼바니와 르비 가르쿵그능드 가르신드 다디릉 아잔지크 디츠른 데트니다 등이 잉 주보 총총 소등 주보 총총 시 시암든지 파마처를 틀뜨숭위 참제소부소는 파마치 스카치 지스라인 제와 담스 요세니 희샤 통신 오초샤 주일

야나총주부처 디나 다스타초데릉게 티바가르치크 참바충문데게 능아시기 조일 티바가르치크 참바충문데 인지나 주부총총초게 스탐 하시기 타근 전통음사게 스득부총총즈그레라 야디나 디릉 렌츤 타통가스글름질리다등이 영릉게 스탐 하시기 타근 전통음지들이 자득시요큰게 주부총총요나 렌츤 타통가스글름라 페퍼가스시 렌츤 타통큰게 카브릉정 특거든치득슴니르가슴든나나당 특거든치득슴니르가슴든트인 야디나 주부총총치 렌츤 타통가스글름마 카브마용노 왈츠므드질란드가 아초츠마그냠게 데릉게 티파가스치크 참바총문데그나 토머 소브저거 총총 파모 드마그 셰노게 아잔크 셰파세니 셰파통즈가 냠타시냔주엘

Дэнэ шипэр згэмэч рэнгтун шикам лопуп шиг заватан джэнчун шина тазл джэкарг тэпэй нэлэг хэчэн шуурдэ ртгуса чигбарэ. Кэсэл чуэчи сэрси нэгцэгэ. Нива чунцэмян мэпэр болу жэхэнэ. Давэнэ. Шипи рэнгси самбэр амака зусэла. Коцур ртовхэла тупа сарэн чугбарэ. Гэнэ инчина. ཁྱི ཕྱི མམ གསི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마르 자츠그당 파미 카르마냠바 양나 흑삼진이 돌르가 지끈드 브 돌이다 등이 산지 공글 샤마롱 괴나 게데 시브르 안이글 호중셰데 지흑삼종 코시바 젠득당 냠데 세무신도치 처럼 공초단이 릉마냥가 로제치르 송근송근나 칼라마냥제 제속제속레 도중 역부세지 말에 르그치나다 초 체영 년제 말에 더스타비 츠츤지 시발 도중라 先看路灯经理 오나 초르 중즈마세나 초영 세모가 지니 나치냠데 아이거 도중이 조일 시 쯔크지 응츠키 셰바이나 뜨뜨 시베징 아르가초긍니 등른 셰팅이리 데나 침득 남비 ndatar tsuhta xe jayang hajang gal chiga. Simin jina, jimul jing ngak chig. Tsusir shiba rangni jie rang zig samlu yobab jajin, shibar tundag ka gimu shiga jibdan jig samdi jin debi ngak chig xe na hajang chig. Chotung konin janim dang choji kola zanjuk xe ji yobayang hi sanjuki. Hui zig jigna, 파미랑가시프르 가스르 토르요노게 제치 더소적던직산치 지트 제치 가스르 이바는 곰시 말흑바시그레 다타 아마등냠데 제치 더소시나치모레 지셰나초 영텔리르도데 저치치셰산바이 제치 가사강스르 인드기 드바데치인 제치 아레마 더소시 어고타 시 관비비 응츠키 시에나 이바마리 마르토 시바그 초제 시시 동아디 고시 심큼서영 아릉흐지 시로비 존농 준비 초제 잔뜸거 오니 돈드거 접드 지경 시비 심큼제 아르가초 데닐 스카치니데 얼흑슨 바리 아젠지나 그슈킨 응츠 시바 스인잉 데라 랑니 제송 차당 랑니 릉옴드 제 덴바 여신 시비 정차 히르토 숑시 디드르 거슈 세제디 하진 갈치 데트르시나 카르위 야르툼나 메와 제슬 시비 르무시지 디바 덴디 역보시 만나양 키 난든당 조능 기브스위 삼슈르테나 다슬 치른 텅담비 정차잉이 西比日暮前里出了十大人级十个文。几把电车从几每个沙拉以内大众压制有几里沙拉开中。西应他来这笔我自己的过了门。电呢西比说能等而等出了不人军事东瓦里。哦吼吼我是这个的日暮村西诺当我妈个是一个。 Mithitam babayi na tarung dhirti nara yukwasgan jatamnu kodhigin nari. Tazuri datangi, yang pami ngxu jing ngaggi kansun jena hajang lzang. Sipi rangni ngomdu jie simdang ngomdu jirwa tang ngali lhkbi shorchi jie simkimde yang nyamsan yung tavka. Dima chaka ramun javir ngali zhuwa ng jisil. Арнайнжина шкэлунгэн гэнгэцхэ.
시브르 노르틀라 시치징 소르 문치세나 오마 스카모시그릴라티네 휘마스 바시징릴 시비 노르틀라 지지 쩐슐땅 레다 코나 마세브르 노르틀리 타샤시고 둠땅 냠뇽 손죽 세브르 나치 얼그름시에 기바땅 영치르 노르츠 띠르 문중브르 잉 스글롱시에 기바레 게테 시비 퉁땅브르 아마라 그름시디 가르힐르그니 살홍데 찍송아이나 최치 어른급시 바디라 찌트르샹이 파마라리 가르시그란 즈마타와 걸루세 노다레야 뜨지리 시시 동양슬 데나 시비앵이 우사르와라 츠타세비 어등츠르등 뽀빠 냠이스 등와리 야시트 진냐 마즈가 가르치그당느리 다디 준 체메크 지숙니 가르 체르고리 다조 루과식므나 초스타 이등이다 치라송고 세르하타바 데나 르글린제 타블름게 토프트나능 요니마츠크 시프르 영치르 초타셰비 보바라 르당츠르시징 신당즈가

시바는 토동물 마친데 용에다 당이 마치가 당가 초아등 응이우스글라 냠른 제파리라 나소 파마 남징 토동불 파머 제리 마잉 멍보시 요제리 디스쟁가 남징가 초유터니 원나 파마가 스카치 제르슬 따블라잉 나치 냠죽 당 당들는 낭지는 하정 갈치와래라

0: ཁྱི ཕྱད མམ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ང གསུ
1: 타도 다카프리 드드 포브드크 차친 란다트게 시앙고
0: 더라
1: 아 포브타가 드치나 죽고 포치나 죽고 너무 다니 하죠 샹이도 다치 도크마르카라 당코아지 지금 양이 그 다 죽대라 어스티 장고 안더카이나 지금 영화가 그 때문에 다치 치다운도 뭐라 마음이다 아토모리 다티 한치나 지금 고스는 영화가 됐다 다니지 마 또다 다치 요도 치거든 지지 다도 못 잠바다 좀 돌아 요는 맞다 아티 한치니다 혹은 막는 거다 다울크다 이 돌랑랑도 미크다 도소랑도 비 아티 고 다기 긴 포마 가시기랑이 도소위 다시 주고기 Tamani dati yung shayi ki lipshak di maasar nan dhanda Ati yung girgin ka sakshtriye godan dhanda Tamayi dhanda kuri yungin gorjin dhanda gomura tepshiru Di dhanda yung chimdol kakizuwa ka jigi yung suwadang jin dhanda ta tumura yun yunga
0: Yari
1: Ta tumuga shuni yung kakizuwa ka jigin tawajir Kanjin ta rani ki ngi tani ta ati rani la Sonda ki yung migi chita shayangari ta yung sopchuk nyam yunga ta yun maas 내가 지금 북측 거기 차득장도 나라랑 지금 다블 그다 이탈음란도 나도 자 살았던 민이야. 아 지금 담바가 비균들이 어떤도 나라랑 지금 당아 전날 대화했던 거 같지 그치. 근데 사람아 민이 지금 냠냠이 진짜 너무 들 박하냐 지금 각. 신이 나도 못 그래.
0: 더더.
1: 또 무슨 문이 좀 맥파.
0: 나리리리 그게 다 주 원칠이 나영 주 담멍 초인 난자 내가 그렇게 소수인데 무슨 그 지금 다 희인 난자 안다 소수인이 다 그런 다 지금 하나씩 건 대비진데 로망하게 양문하 주 소자든 손진날 그렇게 시어근 즉 팅근이 되나영 되게 잘기나 루샤니 대한신하게 주 참다가란 더조게 영 능 삼루근 더 희인 되게 시에니 다 소수인데 무슨 그 다체 되게 지 다 원칠란 손나 다급 시가 라는 그 샤이근 단남 양나 소수인데 그 같이 진 들라스관 저도지 라락숑 요는 디생거 당원치도 선전딩이 탄나래 양 길긴 안 받은 선이나를 각각가리 멍아요니 아 더머르디나 다크존 선인다 되지 티사진 요고 양 숙강니 나라 지금 페이지시 그 송원이 아 너머르다 세고 디한치나 딱쇼 다치랑 선진아 말로 단녀 흥고 송득디나 디 까우터가 소프트시 했던라 더니 다크급 그 소프트시 했던데 차픈다고 간다리 욕삼 길긴 딩이 타드는 갑다리나
1: Yeah. gergin ge mara thup chhe ju tani homa ge jang ju ra tani te chhang ku yi xian ju ge jun de thoma ta ji ji chen na yang nan de thoma ta nyang ge ju ju a tan de mo de lang ko mo chung chen ji na gergin ge mara thup chhe ju ne homa ge ti ge jang ju ta ne ji ni ji ju lang ta a chi mo ge ki yo ko ta ju da ba chi to mo ju mo
0: ne ri
1: na ta wa ge chhat pa tang thop pa sa pa xian ju a da sun bu ti ti jian se ko no ta na ал хоцот тог амыг чуттар тан кийд.
0: Хм.
1: Тан гаа тег уу да хоцэндэ дгонд чуди чимдэг хийгэн гүг. А яна нива чимд юм жоркен гүг. Да то зат тоо амыг чуттар тан кийд гана. Тэйдэн да так сянжу. Тат тер мэт тер тег гүн нах сянжу та чийд. Тап чэ зүч. А то чар гүн гүг мо.
0: Хм.
1: Рита тар гэгин гүг хоцта томаг гүг хожон гүг жирмд чин гүг.
0: Хм.
1: Ни томаг гүг хожон гүг та сянжу гүг кип гүг да чимдэр. А та хожур 퇴율 딱 생기고 얘기 또 토마토 안 냠긴 요거 지금 다 너무 그래야
0: 네리
1: 여기 딱 생기고 딱 밑에 통역함이
0: 그러면은
1: 딱 갔더니 다 내가 솔직히 그 다음 또 길이다니다 밑에 대북근 주죠 아 너 좀 보다 이한다로 맞더라 딱 밑에 토마 밑에라다 지금은 퓨리다리 이게 좀 보니 다 너무 그린 것 같아
0: 네리
1: 난 된터나 땅 지울까 얘기긴 저 전진하라니 하나 럭차 된지 도중하지 뭐 많이 없군도 때문에 다른 언니 그 지금 이들 도피 이기 좀 된다 올라가 되지 냐면 가라라 세지다 한 번도 장세 좀 미크야 아 동들이
0: 네디디 네디디 과든 시기긴 고니 그주 다 갑토터 그 소치 했던다 다급 그 소치 했던다 그 지금 잡은다 설군나 당원 지금 그 소치 했던다 그 소진 그 소치 했던 쳇답들이 단이 당 다급 그 소치 했던다 지금 당급 그 소치 했던 단디라 근데 그게 소수브랜드 좀 선진하는 시기 영 했던 나츠온다 이 지지랜다 나츠온다 당원 지금 된 선진하는데 지금 괜찮다 차치는다 너 뭔가 요원을이다 당원 지금 그 소치 했던다 다급 그 소치 했던 게 시기 잡으려니다 다급 인제 지금 저서군 단디 페이지인데 아무튼데 탑럼인데 게임코인데 망아즈가 무기다리 데 제기첼가 망아뜬에 오키디챤가 소트셰튼글라카나라 양스게 챵퍼디 요니 너머리 디안신이다 게긴 텐글렌신디노니 다츠 그글 호충 게긴 그 소트셰트 호마르중탑 단더츠 오위니 카다이주들이 디노나 호마르중탑 조인지나 그쇼 다츠 오인지나 소타그나니 게긴그 탈미 요과리 구주다스 오르 탈룽그 토니 다샤이 추그 겸거니 철령의 겸덕도 좀 렌디에 준데 손이나라 시그영 같이인데 상구디 겐그 다 게긴 땅 겸덕 렌디 건다니 게긴그 카다즈가 통통이나
1: 아니 이제 바로 찾는 거 말이야 응 겸덕 그런디 게긴금 렌디자 하여튼 같이 그모
0: 뎅가
1: 맞다 야 저샤이 감탄이 다티 그 호수 명사군 코리코만 듣거나 다 진속으로 진속 되겠다 법관 너무 많다 메이크모
0: 딩가
1: 안다 컴보다 진속 소소 되게 진속 소소 다 법규 소소 네 로보가 참등도 진속 소소 그 인간 컨트나 소인 비 찬이라다 길긴된 세지나 법자가 소소 인간 그 괜히 찬이던 얘기 있다 브랜디드다 같은 그 같이 있는 거기야
0: 네리
1: 길긴다 참득 알아다 지나 아 도마라 도마근이 도서부 다니다 뒤지가 망하지 그게 이제 뇌름지가 욕구를 쳐주 아 또시 소우지 아 되겠다 계진자 침득 말 듯이 취한 자님다 스크르크 군이다 뇌지 안다 같이 그상
0: 더
1: 아 다다 올게 침득 통화서 지나 휴가 그 당이 스크르크 자요니 와 그 남지 자장이 와 그 먼치아도 머리 하도 그 먼치 그때 말하는 사람은 다 지라치 부욕
0: 딩가
1: 그 당하는 이런 전화 도편 되는 아이도 제 담아 두는 거 송을 다 침득 찌그러지고 그러니까 남자상도 같은 맘. 다른 이런 전화 지가 그 침득 그 뒤에 돈도 줄지 당나. 그때 다 그때 뒤 사실 연트리. 다 침득 그 뒤가 컴퓨터도 난이 오나 그 뒤도 다른 게 오나. 다 보막 돈도 쓰기 나라 다 기미 침득 된 뒤 뒤. 포마그 제기 돈도이나 포마 포마그 단전 자그 제기 돈도나라 또 뭐이나 다 그런 디나 샤타나 죽거든
0: 딩가
1: 포트라도 무슨 샤나라 죽거든 단 포마그 급 샤츠 크나 돈단다 아 소중 그 돈도나라 또 뭐이나 다 라위나 침도가 개님제가 이미 갑다 딩나 시티 사고상 거
0: 딩가
1: 다른 이게 또 뭐이니 또 그 아 따따따 그 같이 레나도 기타 그 지금 나 다침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있으면 또 모르지 봐.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1: 다들 다시 가서 오후 미니. 다들 언니랑 선생님이 다 그냥 그냥

0: Хэвгийн ингэгна хсунгв дэрц кэрё.
1: Хсунгв дэрц ховри гланла чавё.
0: Ховри гланна хэвгийн хтамларийё.
1: Хэвгийн хтамжи мти ламтунгнын ёл.
2: Хосу хэвгийн шалан.
3: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리스킹 하던데 사실이 고노가 일기 남바도 냠추디 니나영 랑랑글 호만다 쫑터라 로틱기셋 니니 텐다조 니빠즈가 요과리 톤지르다 삼니 디쟁그실렌센데 냠고노가 아 길기 남바 디한치니 캠덕 남바 아존 손지나영 랑랑글 샤이디 지기 호소 동고니나 양나 길기 남바조 그 지기 호틀이나 드그니나 더 소소기 되나 랑랑글 렌지 고지 망포리 요치르 삼고 디쟁그 아 다 길기 남바조 손지나라 렌센딩 고니 지 왔다치긴엔 디한치니 랑랑근디 능나지 아 영 길기 남바가 냠룡 그 촌나 롭중이 제대로요나 너조지게 지 처설고는 그 롭중도가 요과리 준다 정거 가챔보리 레로바나바 니나당 디즈고 그 되는 그 렌선데 그 참바 동호 소송 기지 샬랑 그 참반데 레시근 참에라 쉬니 그 조로링 담비는 가그 참반데식 조일

우크라이나 쪽지 흥아진 즉시 잠진제 남지 송점시 요청 러시아 땅 우크라이나진 탐측 멤버인 지거저버 근덕 동의 틀은 반봉 쉐핑 요서레 젤렌스키 입샤지레 우크라이나 쪽 랑 십딘 코아 땅 덴징 송 간송코 탐측 지제 십딘 냠가와 시정코 우크라이나 쪽 진드레 팀을 자그득 쉐프 드즈비셰 바당 그 치와는 던지르시티 링행니 땅 판지 담브르셰피 탑라테니 샤페기 바데 인스레 Ayalang ayasalan jikang ga jikhun kalibafu yi chi chignin jikang ni tamshid peyde. Amirki mi, njanyimar golnuk chopi tenjig, dirkib njig javak saruk yopa kotak yin. Ayalang ga kepan tang denjig la mubi nifchul gangrung la, nirta golnuk chopo chong yin sir. Ayalang ayasalan jimtan jakim chantong gangrig batar na, kalibafu yi tamshid peykib, nangkil tanjig jik gachin na rangshin namshid pshi yi. Kipsha batar na nangkil jim tanjil tang, shabshuk la mubi sikhi la, songshib shepan na, ayalang ga javar golnuk chopi, shetib gachin na gani yin. Shug degni jeshin tak tongwa ik tamshil tang, shabshul gangrin yin rung, aylang ga chimtuk zonzin jiriwa tang manchamsere.

아따 회근동 라거드나 니마 자거선바 니마 자거선도나 니민도다 너호르무 넘바 탐적고무 대전도 템정고 응원데 점동도다 이렇게 되매 그 어디니 저거 공원도 점동 때 가리다 오거스 원 띵 디노니 수샤고 오거스나다 마풍거 첨터 첨 녹보 잠보 첨 속보 이노 원 템찰라 그 뭐 그거노 소대동 야 띵토니 아동나 제리 그다디소 고 니마 트라트그니 특수가 제일 그냥 소문은 좀 이간다 삼매임스 아 아동나 제리죠 아동잖아 어선지야 뭐를 뭔 니까와 강하고 고라고 고라 원래 어서 고라 크로와 고토나 요노 어디들이 아다디 소지나 마파 같은 마파고 아다디 소파타 고니 마트 특니즈나 카테인지나 어서 마파고 어서 처연은 사차도 그 따 아득마군르모 아니 장소마라 종이 간다 삼이용스 종로즈나 산종 아과즈니 아 특수 통이 간다 아과가 다던 송즈니 특수 어서 특락식 통이 와가 간다 간다다 아과가 다던 송즈 니 산노라 니 소피 안나케 조파다 다샤 아과가 다던 송즈니 아 단디는 거 조이자 소츠즈래 해야 되나다 아 간게 돈이 와가다 어서 니 마사던 아즈고 돈따던 거 야 팀토니 사진을 잡힌 론디체 아랑첼라는 로웅슨 강들 아이 녀달이 대피기 헤트가세스 사진 잡보즈고노조 습줄 잡보 나줄 잡보즈 습줄 잡보 나줄 잡보즈 잡보드가 치즈이던즈나 론디체즈고노 드라몬츠 치즈고노 몬포고던 드라몬다 치즈이던즈나 아랑첼라는 로웅슨 다 샘체인지나 랑게 챔스 꼴 랑게 유드는 뭐 랑게 유가 티 진데다 판도 송셔 이건 듣고나 영라 영게 주고 뭐 아 샤와 쳐들이나 아 다 랑게 유 유아 티 판도 송 하점 신다 아 다 회대랑 담네 랑체라는 로운진다 흑간들이 니르달이 흑간들 아이와고노 아랑 챔타 바크 판도 송 셔와 진다 아 다도 치즈고나라 나초 탁포 마펑즈고나라 마펑 나초 탁포가 리촐리 다 야라다 마라다 열리기지 마라 리기지 야라텔 마라텔 이츠니 아다 꾸마 와카 렌토몽 쇼노기 좀 쩐거츠니 간다 아이와즈고노 아다 판도 송 셰피돈 간다 이비 아 이비 좀 쩐치 녀달리즈 아네 녀달리즈고노 쩐치즈르즈나 니마 다와고 오타 하청사오 이너무 하청사오 리타라 아츠니 간들이다 막 메신저스 같은 땅땅스 메신저스 같은 땅땅은 사치모즈가 통이다 오늘이나 통이다 그때나 대피기 히트스 니마 다와가 올때티니 또 답아치요 누구 히고 힐 어서 히고지까 힐때 사월이 되는데 히고 또 답아치잖아 막 메사너름 메사너르다 니까 니마 다와가 올때티니 어다 히고 또와 그 답아치다 오는 히 히때티나 또 히때 사거든 Nima dawal omekas, ona chizga nima dawal ometanur etzina, o chemche mong yarate, marate, tiyak kongwa gadu nama kurita, nima dawag otte kartanzi etzinri. Otte kartanzi, ta nyangak nyamrani. Tuin, ole, otte kartanzi etzin. O kartanzi ta wak nima tang dawag varnungo adu kansonur mo, ta nima tang dawag otte marginir. Margin ota nima tang dawag otte tine heko oka tapa chkida ono heko to saagas nima dawag otte ni heko oka tanga wale ozo tatak chkida ono to saagas tandi nanga joja su uchizre ya zana ta nashchur takpo adigli waka khsapo choli chenche mo yarate marate waka warna aduga gani tawas adigli moa waka liyish gashi tuntatang hentagas ndi nanga heltag salz kuna salta yon ozo nyanga kananga songa saishi сонга сайши дава томби сонга сайши гэс гэ теко сэлэ шивата я тинхони читон шима тонни дочин че мека тонсэм нинди мэнгэмна наши рэнгэ памин гоё сэхши вэхэн шила сэмни гэн онд да хондэра то озо хкатэ гэ ма фунгэ сэжма ата ка зоинжина амо пашику мале кэзо ма фунгэ нэ чиён мэгэ
这是马永庆们两个字。

야 형님이 조금 청청소 다른 거 럭실인데 이제는 조금 청청 청마송아 아 능튼 고아즈글이나 희기티 저근 조연지나 조 스티우 로티등 담바즈기 있나 다시와 끈땅 끈즈게 점나라 아 당아치 니버트 아 다티엔지나 시아파 등이 니잠바 로티리 뒤들 이리 다줄은지나 점니 뜸스글라 담아스토고 지가 아랑람 그 고니 마점니 뜸스글 디쳔게 샤와 끈땅 끈즈게 점나라 아제나 송이 뒤들이 시아파 동주도 다시 kachinar siapa ngana tangna kewa yin yo pa zini chin la glambu yin tasika tichenge rangi siapa tangi alu tang damba kamang zga kargi siapa tangi dribna ta kargi dribsung na ta shil chirgura mat dribna ra kargi yukwa zgin tasika wunara ri tingi tangna tirang na chung si pe gatsilim tsinga nanga godi yonu ga chan chung ni ga nangtu na raga di zga tsangma ngu shto chu yel ri nyani bi chuk chong chong so thang di na chong si bi ga slim cheng ga nga ti pa ga chi cha ar gi pi ka khong da ni ga che ta ko ri si yo ri ta na chi ti pa ga chi kir kalam da bi li da tang ni na tam ra si dung ri dung ka chung a lang dung la su pa a chi ma nga zga nye ner ta na htam mar chi gen jon thang yo ni nang gi se zo ta ti jin ta ga na tam she chu ga ni na tam nye jo ga ni ᱛᱚᱠᱚ ᱪᱚᱱᱪᱚᱢ ᱢᱟᱝᱟᱡᱤᱠ ᱛᱷᱤᱯᱟ ᱜᱟᱥᱴᱤᱠᱟᱥ ᱠᱟᱞᱟᱢᱱᱤ ᱟᱱᱟᱥᱛᱟᱢ ᱢᱟᱝᱟᱡᱜᱟ ᱧᱮᱱᱛᱟᱝ ᱱᱤᱢᱟᱥᱞ ᱟᱱᱟᱥᱛᱟᱢ ᱢᱟᱝᱟᱡᱤ ᱥᱮᱴᱟ ᱦᱤᱡᱤᱨ ᱛᱤ ᱦᱟᱱᱪᱤ ᱱᱤ ᱜᱟᱭᱟᱨ ᱡᱩᱝ ᱜᱟᱥᱠᱟᱣᱟ ᱨᱤᱝᱜ ᱯᱷᱟᱥᱟ ᱯᱷᱟᱭᱞᱟ ᱥᱩᱝᱤ ᱯᱷᱟᱢᱟ ᱛᱟᱝ ᱟᱠᱟ ᱟᱱᱤ ᱜᱞᱟᱢᱱᱤ ᱟᱛᱟ ᱡᱮᱝᱜ ᱠᱩ ᱢᱟᱱᱩᱝᱱᱤ ᱨᱤᱝᱜ ᱯᱷᱟᱥᱟ ᱯᱷᱟᱭᱠ ᱱᱟᱥᱛᱟᱢ ᱥᱟᱨᱣᱟᱨᱟᱛ ᱦᱤᱥᱩᱝᱤ ᱥᱤᱞ ᱠᱷᱤᱱᱤ ᱛᱚᱢᱩ ᱛᱚᱠᱚ ᱪᱚᱱᱪᱚᱨᱟ ᱛᱮᱭᱚᱱᱟ ᱟᱪᱩ ᱛᱷᱤᱯᱟ ᱜᱟᱥᱴᱤᱠᱟᱥ ᱠᱟᱞᱢᱟᱥᱤᱜᱤ ᱪᱷᱚ ᱨᱟᱝᱱᱤ ᱠᱤᱠᱷᱤᱱᱚ ᱱᱟᱥᱛᱟᱢ ᱛᱮ ᱟᱛᱟ ᱛᱚᱠᱚ ᱪᱚᱱᱪᱚᱢ ᱢᱟᱝᱟᱡᱜᱟ ᱧᱟᱢ ᱪᱩᱭᱱᱟ ᱪᱚᱠ ᱛᱮᱨᱤᱝ ᱡᱤᱱᱟ ᱛᱷᱤᱯᱟ ᱜᱟᱥᱴᱤᱠ ᱱᱟᱝᱟ ᱱᱟᱥᱛᱟᱢ ᱡᱤᱜᱨᱟ ᱥᱤᱡᱩᱝ ᱡᱤᱜ ᱠᱟᱨᱪᱩᱝ ᱡᱤᱜ ᱪᱮᱛᱟ ᱠᱚᱨᱤᱥᱤᱭᱚ ᱡᱤᱜᱛᱤ ᱛᱟᱢᱵᱟᱨᱤ ᱯᱮ ᱥᱠᱟᱨ ᱠᱷᱩᱝ ᱜᱟᱱᱟᱝᱟ ᱱᱟᱪᱩᱝ ᱥᱤᱯᱤ ᱫᱮᱛᱷᱟᱝ ᱟᱵ ᱡᱮᱱᱥᱤ ᱚᱦᱴᱩᱠ ᱠᱟᱱᱟᱝᱱᱤ ᱟᱪᱤ ᱚᱢᱤ ᱞᱤᱥᱴᱵ ᱥᱚᱵᱤ ᱥᱟᱝᱣᱟᱡᱤ ᱟᱛᱟ ᱴᱩᱠᱩ ᱪᱷᱚᱝ ᱪᱷᱚᱝ ᱢᱟᱝᱟᱡᱤ ᱚᱢᱟ ᱛᱷᱩᱝᱡᱚ ᱜᱟᱜᱟ ᱱᱟᱝ ᱜᱤᱥ ᱱᱡᱩᱜᱥᱟᱱ ᱡᱩᱜᱤᱱ ᱱᱟ ᱭᱚᱱᱩ ᱜᱮ ᱴᱩᱠᱩ ᱪᱷᱚᱝ ᱪᱷᱚᱝ ᱢᱟᱝᱟᱡᱤ ᱥᱤᱜᱟ ᱚᱢᱟ ᱛᱷᱩᱝᱡᱚ ᱚᱨᱜᱟᱱᱤ ᱛᱟᱢᱩᱡᱜᱨ ᱛᱤ ᱦᱟᱱᱪᱤᱱ ᱤᱧᱡᱤᱱᱟᱭᱟᱝ ᱛᱟᱨᱠᱩ ᱴᱷᱚᱢᱨᱟᱱᱟ ᱚᱢᱟ ᱜᱮ ᱪᱷᱟᱵᱤ ᱛᱷᱟᱢᱱᱩ ᱜᱮ ᱤᱧᱱᱟ ᱚᱢᱟ ᱛᱟᱝ ᱡᱟᱣᱟ ᱜᱮ ᱭᱟᱝᱠᱟᱨᱜᱮ ᱤᱧᱡᱤᱱᱟ ᱛᱚᱝᱟ ᱜᱨᱜᱮ ᱥᱤᱜᱟ ᱢᱟᱝᱜ ᱛᱤᱥᱩᱜ ᱤᱧᱡᱤᱱᱟᱭᱟᱝ ᱟᱪᱤ ᱛᱤᱥᱩᱜ ᱛᱟ ᱡᱤᱱᱦᱤ ᱱᱟᱱ ᱡᱟᱜ ᱵᱫᱤ ᱛᱷᱟᱝ ᱡᱤᱱᱦᱤ ᱱᱟᱱ ᱡᱟᱜ ᱢᱟᱝᱟᱡ ᱜᱩᱦᱴᱩ ᱪᱩᱛᱟ ᱭᱟᱝ ᱥᱤ ᱠᱟᱪᱤᱢ ᱪᱮᱝᱜ ᱚᱢᱤ ᱞᱤᱥᱴᱵ ᱥᱚᱱᱩ ᱜᱮ ᱥᱚᱝᱣᱟ ᱠᱚᱨᱜ ᱥᱤᱥᱟ ᱢᱟᱝᱟᱡ ᱪᱤᱪᱩ ᱜᱩᱦᱴᱩ ᱪᱩᱭᱮ ᱛᱤᱦᱟᱱ ᱪᱤᱱᱤ ᱥᱤᱥᱛᱢ ᱡᱮᱞᱚᱜ ᱨᱟ ᱡᱤᱱᱫᱩᱱᱟ ᱜᱟᱱᱩᱜ ᱴᱩᱠᱩ ᱪᱷᱚᱝ ᱪᱷᱚᱝ ᱥᱟᱢᱟ ᱢᱟᱜᱤ ᱫᱟ ᱛᱟᱝᱤ ᱛᱮᱨᱟᱝ ᱪᱷᱮᱛ ᱥᱤᱥᱛᱢ ᱡᱜᱟ ᱠᱚᱣᱟᱴᱤᱱ ᱪᱷᱮᱵᱤ ᱟᱢᱟᱥᱤᱱᱤ ᱥᱤᱥᱛᱢ ᱭᱩᱠᱣᱟ ᱡᱤᱜᱤ ᱪᱷᱮᱛ ᱠᱚ ᱨᱤᱥᱤᱭᱚ ᱡᱤᱜᱛᱟ ᱪᱚ ᱛᱤᱥᱩ ᱠᱟᱱ ᱫᱟᱝ ᱥᱚᱱᱟ ᱴᱩᱠᱩ ᱪᱷᱚᱝ ᱪᱷᱚᱝ ᱥᱟᱢᱟ ᱠᱷᱮᱛᱜᱟ ᱟᱹᱱᱤ ᱱᱚᱢᱚ ᱡᱤ ᱞᱤᱥᱭᱟᱜ ᱪᱷᱟᱛᱟ ᱡᱟᱱᱟ ᱪᱷᱟᱢᱚᱨᱟ ᱟᱨᱤ ᱛᱟᱱᱟ ᱴᱩᱠᱩ ᱪᱷᱚᱝ ᱪᱷᱚᱝ ᱥᱟᱢᱟ ᱜᱮ ᱴᱟᱹᱰᱤ ᱭᱩᱠᱩᱥ ᱠᱷᱮᱨᱟ ᱱᱟᱪᱩᱝ ᱥᱤᱯᱤ ᱜᱟᱪᱤᱠ ᱪᱷᱟᱱ ᱪᱷᱩᱝ ᱛᱚᱝ ᱛᱷᱤᱯᱟ ᱜᱟᱨᱪᱤᱠ ᱱᱟᱝᱟᱥᱤᱜᱟ ᱛᱮᱨᱟᱝ ᱪᱷᱮᱛ ᱠᱚ ᱨᱤᱜᱤ ᱚᱱᱩᱜᱟ ᱱᱟᱨᱛᱢᱨᱟ ᱥᱤᱡᱩᱝ ᱠᱟᱨᱪᱷᱩᱝ ᱟᱹᱱᱤ

0: 리카 차스글리 제레 아리 마소소랑랑 그 푸섬리오카 더나 푸섬 원저그체라 조언제나 가젠땅 타모마이비 좀츠스요치나 리카 건강스글리 제레 더나 가치냠 치기드 좀츠친치 워모세코노 나르탐디치 년주일 조코 총총 참마게잉 년비쇼르데 이쿠즈거 중화 나르탐디능나 가치 히고노가 마단제나 삽샤 니리 차스셰크요크 디시와 삼지기 과즈 통고
1: 야, 쪽보 총총초. 대령 아치 그 체초. 아범모 좀처젠 세네 나탐즈셰고. 원칠 원체즈가다. 사차즈나. 휴식덕즈요즈. 시덕대바 창당 아와트 세즈 아랑노가 능한답즈나. 참창즈가 홀우즈요즈야. 참창 홀우대와 창하다. 시모즈가 유화 유화. 참문자즈요즈. 고노이나 시모티아 섬체히가 세고게야. 참창고루디와 창하다. 시모든 남아르총가 용나도고 가친 체제메즈. 시모티 하마니기 허런거 시모치고 안니에테르마타와 심드 챔보이다즈야. 닌츠즈가다. 동음쟁가 시드가디 안니사다치고이. 카츠니에 제노르즈간 카체리용이. 카츠가비 시모든 남아르총가 용스. 하리자라 시드 대화 선거 아와 어떻게 채니면서 리어 짐지라 말서니 때문이야 지인지야. 대다 시모가 하마니기 하란 그 시모 가와 청라스가 다니 때문이지 말아 던더지. 단 돈나라 시후 선거 어찌 흐라 흥흐가 그 성아 노조시야 안주와 돌리. 양 하마니기 샘크리다지. 카티다 시모가 샘즈가 탑스자니. 시후창가 년홍나 창마 최초 니가와 샤라 송자 니마 알땡그지니다 니키 자트스가 판섬 소화지 란데 더르다 최초후 더지노 년홍가 용켄 창마가 시모가 카냐니 샤라와 송지 하마니기 알아시모 초차서 마니니 총모마 대화 창아 닌조조 타바이니 더지노 심어 꽃이지 용해. 아파, 아마, 천이가 심어 디모시라 좋아. 차지 이건데, 뭐 심나 트트이. 더지지. 다니다 간관 얘기라, 심어 타고 차지 이오니나, 단돌이 이렇게 이유다지. 아, 공모다, 심어가, 하마니가. 으지 돌공, 자락 참아, 다 소일라당아. 선이님아, 마할 공지가, 아리마니데 칸데 더지다 카지 응이오 참아 아리마디 라마치주이스 라마치카 따따고 스무샤라 체르크와송이 노르가 고 체즈글랑아용이 디치 치즈가 체즈그적던 다와송스 크츠 라롱 멍아 질질제제제리다 일라 데롱 세고니 로시가 깨와이사 녀시가 아랑신은 상사 담모즈가 송에다 침지다지 따따니마 아르든바모다 녀츠이 마르집공아 시후선거 앙이오 멍아즈 흐르다 카카당이 시모와 년홍가 용지야 카청 아호루디와 선거 년저 마치용노 환가 침성 담모즈다 강니인지 허신님담비 칸첸즈가 저비다오스 카르가 시모나 올람남이고니 아르지아파브라 카르가 고카나 어유 호용 모두 한주 찬주 있게 다오지야. 시덕가 야, 너다 시모디야 점차다 인지래. 더지노 고송가 아제제제 너다 대화 창리야. 당회마 최초용이 냐마비석타. 더지노 시덕디 아 당회마 앙이 사마용 니카 얼루 떨기다 드무스라 힌다 말이야. 그진 악수 맙시다. 더지 아까이 아버 득습진데 알아 실리 치티라. 아버 년야탄 대화 처리야. 그시 후레티 라라라 아버 닥소놈도 후치야. 더지 능아버 송스. 아깝디 안가동노가 어르친동노가 어르치동이 관참노가 가차위 다이스 다니 시모가 하마니가 수이다 땅이 아유 후참아글라가 카드리종이 그쵸능아스지 시그타가 와티 하랑가 남아칸나요 칸돌이 하니까 어르르르 쇼야마라티이다노 시모가 라 유하 유하관당이 과르츠 탑지라 하마니가라 컨덴츠마 카르티 이코츠 다니 시모가 하마니기 단나요노가 드럼부츠마 다시스 쇼인지나 나 시몬 더치 코마 토요나마르 하리타 체카타위 시그드즈 니카 니엔츠이 탑손도다 니카 흐손음리 당이 체거리 왔다라 대런 내종다 니카시무 체카 남아신당다 인 아레자 나레와즈가 지혜지요 니만가 체치 아 니카니 체조샴노 흐더문다르가 롱서쥐라통아 롱서체리 찬노지니다 니카시무 체라와나 송다치과 다시스 테니다 시후대와청을 가당이 야야야지 키랑당지야 Tanida kashiya lalang karzi yiyi. Tumoro li dazi. Nari anga si da. Shigdagdara awa ordig zibjianda chu. Olorji ganyi li chik sanu. Chimchang shihu diwa changra. Shimu yigma. Da chuta argiji chiwaja. Tana suzgar argiji mesongzi. Kachuda. Huanjiga longduzgan anyi li daozgiya. Tani kachu haali. Awa adhigzab jianti, dana chikhti nu. U lam yigo ni, xirga purwaazga chiaz yu nurgi. Ari mata lang iranga apar ta nu. Apar gadangi. Ah, shila. Shimuta zume na me. Xirnaan dhamuz yu adanga ta, azi nyatsi gungo jianara tsarjimar. Dazi, xirga purwaazga zuji xishi dangi. Arama chik dangi ta, yu ab songzgi ya. Zhang Moxena, huan dhagda goyo no, qiamcang xixu diwa cangda, ximu diaga zimcha dani yo kachixi. Lhabarda kachi inye nugu xirna ga porwa da, ximu di goga giyajig no, xie da inzi ya. Lungu chaji ga zhigni da, xixu cangga awa ardig zib jendi, gang insu minsu ni marli gali dhagda inu jengga, Zhangdan xiongnuga cua gorzigada, kargi xuzzame lahtung ziizig. Awa adigzib jendi, aranga nitsib marshanu xii. Simsiga, xirga porwaada yodangnaada sacha gangziga songnaara, xudumjurda nyamjimaara, arangi xujunra ojimaara, dandoli. Xirga porwaada xishibda chigdi, darung xirga xirtaachigu dhamuzi chereyongi. Xishibga xishigdi nu, Xirga porwaada, maja, xichiyah kambuzgi yinu xisongzgi ya. Zhobu chongchong co, awa mo zimcha jensir gono nartamda, xeli carsonga. Dadi mushi.
2: Ojoyma, arimanju ya, xobchika ziga dijira.
3: Serong ta mushi, olguzuna marwe no marga. Olgumr tsesuk nyenda inri.
4: Olgumr charti gni sadum. Olgusim charti njubr sum.
2: Ya, ta lupchit chusunri. Duma, arima yunjuri.
3: Tserung, tamusi. Ndana, nyurju lamtik menuga, suna chukna mari. Nyurju lamtik vdenjik zhirza inri.
4: Jamjil adgilim sasungshil. Денчик хийся 700 зум.

0: 야, 형님이 조금 청청소 공린 지나치 저거라 성기가 담지띠 년당날 드나 조금 청청소마가 영더 등더스다위 시중아 년사마 영난 디쇼코 시중아 스타삼큰다도요나 아주 회컹나 송나 너등 제비 영난 너등 찬자위 시중 시가 마스기요나르고 아리 슈니치 가르총즈가 겸득세고는 데냐나 등아 지티 참바 리비 가르콩가나 시주엘
1: 야, 샤인도 추추 요니나. 우마르누 밤메 후 우마르누 밤메 후 우마르누 밤메 후 우마르누 밤메 후 우마르누 밤메 후 쿠! 와우! 고 사난 주 대랑 대랑 메누 우마르누 밤메 후 우마르누 밤메 후 우마르누 밤메 후 우마르누 밤메 후 쿠! 와우!
2: 왜? 치스 짜고니.
1: 너 샤무
2: 추 시무냐 아차세라.
1: 너 샤무 초레.
2: 초레 초레. 너름도 인진 짜거리.
1: 로 찍었으면 로닝 들이
2: 마라마라 로단데 나오느리
1: 나는 그 돈사관 이직 득득고 득다인데 남지리다라 어 아르자 자코스는 그 소리에 주다 잡지다인
2: 아하하 치 로름 따란 진짜 강득한 마킹 이 체크 소리엔 손하나 잡은스가 머가
1: 다짐 손하니 잖아 죽고 사용니 잖아 죽고 끊다짐 니트 마이나 너 심부분 붙어테리 강진아 말 궁마이
2: 디나 진진득 선득이시
1: 첨득난 냥할 자리시라 아판 첨득마 도데리 아마리 디 하나 초리 덕구즈요누 니미시
2: 오케이 디 하나 덕구즈가노 마히사초 다초시모 틱톱지 마리아
1: 틱지 전큰은 거 존마저 틱고 로큰은 거 로마저 틱톱지 영치샤나 초친도 쇼톤 구라마먼 중 한우응어 쪼크르겔겔 거슈리무
2: 아케 늘리스카 고르는 주문이 참도 응어 맞습니까 한 응어 니 치프치
1: 둘 못음 나라 쪼군들이 총총로마 고니 말아 용금인지가 러닝가 부슈니 야란 용금인지가 다치 못다 시프치
2: 치스모 니 틀시가 알아마시 다트 급주 타오는 말
1: 초타미나 나타 본들 나 모우찬주 숙치 따따지기다 시무 머니고 문득
2: 아케 테이터니 치프치 그들음 떠던들이 그들음 가나 치종노 머가
1: 야, 지금 뭐나 하마시 바트 무치지 지존 말아.
2: 대입주는 맞아. 호출가 속지다 대다나 죽는 말이야.
1: 제지 치트 메산 흑적팀지 속지지 지다나. 네 속지 다다면나 지고니.
2: 나한테 다든이 이나 조금지 코트긴.
1: 어민. 치팅카에 저한테 성친카에 잠아든. 던집샤 수수다 요는다. 거친카거 거슴 잔 세제지 니테는 미니 고마며야.
2: 오케이. 따라탄 고 손이 짠 고너 뇽 고 수리 뇽 고너 더 마이지는 거 쫑 요너야.
1: 아. 디기 초츠도 다 짠 고 소도 근지리라. 치고 키츠 짠나세라 막트 고 고키니 짠나마세라. 뇽 메라고 톰나 치르가 메르가 톨라 시콘타 타 초레라.
2: 처르가 카르츠 제인디 고런 거 시무르가 톰 키티라 떠라고 샤 와르칠마이.
1: 와칠 와칠 와치나 와치다 칭하군데
2: 미저 치와친 건 초난다는 게 심을 얼음 따라는 진짜 강한데 미신 하즈그라 침득승이 대랑을 꼬르기 마음요
1: 칭아다디 침득승이 마음요 니 초난다디 거슈즈그라 이르기 마음요
2: 어르금 용 마음 셀린 그 꼬르는 게 심을 거톱 그티라 떠라가
1: 심을 그지 세거르금 니가
2: 야 치심을 안 돼 그 환이가 잡소요
1: 심을 안 돼 그 환이가 저디나 먹시그라 Хок гоненар дехун гишан мустунчла чесун ая
2: та ур сонара ничмаря
1: ур ютимари дысык сиютере
2: та тинати шемо хочарам жатымда черин ойо
1: юнмар
2: та ниннмар
1: о ладым чунги танун точачла хочачда черун ота
2: кар
1: до
2: а а а чушимуням цолемасыркым цорчил жонмасыркым а
1: арея нэхчи чмэхчи на тан цолесин
2: мира газмышлы ничи чагон Хой чанти тхна лорм таран цинтаган тукчих. Тангин цинтага капртунга бокинжи.
1: О тина тар гошус гцга яке.
2: Вэ гергена. О чекен цинтаган сочидрна чимэн бола. Я квачинчи. Тати цэцга гыра та тонжуга. Хой чанта мэнгина чотерн шимора тхтып жимаря.
1: Оле томат гинтэ наман жажуф тинар кагина.
2: Чи хиназган цонар цанача чэм хиназган цонар ганар я.
1: Нэзгэр гошуу секунда нухи дина тихинос дина цаадирела
2: Аанигэр кандык цаандык цалитэн ачмэг Кашимутон
1: Кор гшиму
3: Апа чоатаалоне
1: О апа тагтаун орта мата тигтэг тая
3: Чачэни тонда
1: Апи нинэмар апи тэхугта чонэтэн
2: Тэхугдугу
1: Да
2: хойча
3: 아빠, 친디 또 잤었네. 너 로지 화차에 니유도 잤었네.
1: 마시, 나 로니즈 그 로지도 지나신 말. 카트 놓고 좋으면 떠나더래. 카마트니 카도 텐실레이 좀.
2: 아요, 시작하는 말.
3: 다 철저히 떠나래.
1: 야시무. 아미 좀 붙어 데고 좀 붙어서 소마진 용크. 친도 거나 초스타지.
3: 어, 초송이 공하나 마치게.
1: 초스 공하나? 뭐 공토 강라 습도 님이 잘래.
3: 허허야
1: 척척박은 남니
2: 아케 삼년아 앙짱할다고느래
1: 당선 예불음 좀 이끄라 앙짱스가 좋은 줘요라
2: 다지고느래
1: 제다고느다 지우서용 잠부지야 리스톤이 님한테 잠부 뭐니 못 다치게 야시무 너나 사주소 너 치라송 무슨 노래 앞이 제다 치라요
2: 사주도 고쳐지긴
1: 사주쳐지긴 사마지
3: 아아아
2: Шорзи тыгдыгрым, туломи сичгмал, чо сина чарахсы.
1: Ар келген кошун, тима тозартагын мына. Ни сачы чыңсын, тиксын.
3: Ага, ага, келген аттеге бар.
2: Тама, туломи шорзи сичгын мар я.
1: Шим кәнгә шекүн дейнәре.
3: Дейнәре. Ноши шорзи сина чыгын мар. Билипа аннәре.
1: Чөзе.
3: Шорзи сима чыгын хавда, дигәдем дә.
1: Тавда дигәдем дәм дәра аннәре. Нәзо чори каран дәм шим бусык сачыон мар. Чиг юну чырчык карары. Дәм юнара маза сине юну мар. Мишарманган артахи юром тор ана убангана шикнгро ко сикн чимабдин нимахна та чызулаш чи
3: сичулмар чераласу
1: яш мучото ят яр кирген кошу думса чимз чызрасина мучулмар
2: томагып детан онлар я
1: джакко детан онс дижер кантыкты мухта мүрк сан делар сары
2: ничог нилик жана я чиконмар
1: нишчу окуфтадмар тигдо омар кусин де чирасаг мүнжими шимугра мазани тумдгина Ни дэв шэра чэра жора, санзу тэгтэгэй.
3: Апа, гэргэна шэра кастэ юнэн марэ.
1: Дэзу сэвчэн нэгэ шэ лилу и дасана. Чё апа шэрг мару торхуз, санта мару шчэхуз, шчэг мургэшэмо.
2: Гапа, тондэг мэна шэрасу. Ташэмун цхурэнгук.
1: Яшэму, бутэ нэрэ апи дэтан чэра юн. Апан джоджэн, гэргэн кошун, дэмуши.
2: Тавшэн чэлон гочэ чэз гонд хисунга.
1: Чусэму, дэмуш, жигнэйн итэхэг сарадык чэра юн ару.
3: Шаю асаагу тодор маасан дигүнэ.
1: Ни цакэласаг инди. Өнчөг цортаз ик.
4: Хирэг кар цужин жави кар ком.
2: Лори а лобшигли нёри кар ком.
4: Хирэг жо демо цуви кар ком.
2: Лоси жо джэчун жави кар ком.
4: Начо лорен дансэр би кар ком.
5: Чопо чончон цо. Та чи цо на чуши бирга цэлэм цэнгэ арг бихгар кунгэ цэмбэр шигдэн на чи хивши цомор алорг чэрцэн жан

야닝니비 디젠더 하랑가 파마가 디디드 소르주 하마가 쩐 소르주 택시 같이가 디다나 좀 검은 거 쳐나 젠치나 아마가 꾸르지오나 시가 멍가 리터라 젠치나 아빠가 꾸르지오나 시가 뇽뇽르 드나 조고 총총 상마가 영 하랑가 길긴 하랑가 파마이나 조고 영나 롭조이나 조고 하랑라 버치치 삼노가 수치가 게무즈이나 조고 다타라이니나 영 시스템 요과즈긴데 히가 지지 토타즈히 드나치 슈니 시스템 겐든디 시엔 유엘

우크라이나 선전 젤렌스키 최정년 진행공 자투터 정육 배대 아메리카 선전 트럼프의 전국 번야 년들 지푸르 마음주르공 키 우크라이나 짐든 티스브 초밥이니 총답디 우크라이나 쇼지 생활진 즉선 장신제 남지 송점 피요칭 러시아 등 우크라이나 진 탐측 멤버 인지 저버 근덕 동의 틀은 반부 쉐핑 요서레 젤렌스키 입샤지레 우크라이나 쇼랑 십딘 코아 등 덴징 송 간송 코 탐측 지제 십딘 냠가와 시정 코 우크라이나 쇼지 인드레 팀을 자그득 쉐프 드즈비 쉐파 등 그 지원은 던질 수 있대. 능행이 땅 판지 담벌 쉐피 탑락 때니 샤베기 바데 인스레. 예능의 예선에 뒤큰 것 뒤혼 칼리바프이 치 증인 뒤큰 것 담시 배대. 아메리카 미 자니머 골든 쇼피 딘지 데르크 민지가 저박 사르 키오파 코트이네. 예능의 캡은 땅 덴지라무비 니슈 강롱다. 니르다 골든 쇼포 총 인스레. 에일랑 이슬람 쳔텐자컴 쳔통강드 바타르나 칼리바프 이흐담셰 페이크브 낭클은 턴저제 까친나랑심 남실브시 키브셰 바타르나 낭크짐 턴들당 셰슈글람브피 서히글라 송슈브셰 반네 에일랑게 가다우르 골랑트로피 셰트브 까친나가니 이네 슈그 데그니 제신덕 동위 이흐담실당 셰슈글강인롱 에일랑게 침투 존진 제리와 당만 섬세르

0: རྒྱལ ཁྲིམས ཁསེར གྱི ཉ ཁང རང ཉིལ སོང བའི གོ ཆ ཁྲིམས ཆུང དང ཇོ ལམ
1: ཉེན ཁན པ ཁེ ཚོ དེ མོ ཁེ ཚེ དེ དར ཚོང ངན ཡང ཇོ ཉེན ཆིན ཁང ཨོ ཁེ ལ ལུང ཆིན གི ཁྲིམས ཆུང དང ཇོ ལམ ཉེན ཆིན ལ སམ པར གབ སི ཤི ང ཐང དེ ལེན ཆིན གི ནོན ཚན པ དང སོམ ཅིག པ དང ཚན ཚོ མོ ཡིན ཐང དེ ལེན ཆིན ཡིན ན ཚན པ ཆུང ངན ཉེ གར ཡོད
0: 参拜等部聚会也习等参拜你把将这么论着也呢学你而求腾的连村个参拜等部聚会也习个参拜等啊是就业了聚会起码从生了成七七等安排也聚会也习
1: 아리 탕디 주회 예식 참미능아 마치 초로의 그런 중클 신해 종마망 청큰거 청혼리록바 세령아 돌지르가 된정이 산이망 초가가 동능거 걸거 내등거 쇼니 주회가 정아 가다리 주일 레겔랑 주데모이나
2: 아 데모 형제모 돈도바 데모이나
1: 데모이엔 아리 디나 겐나가 토물 산이 멍축거 응아분 동능거 걸거 내등거 걸니 주회가 정아 예수레이나
2: 오야야야 대대 다 저등거 추다 아 멍축 산이 땅 멍축 소소 산이 된 소니잖아 아 멍축 월거 응아 동능거 조신도 동능 이제나 그다 가스톤 때라는데 하죠 마노 그거니 생김이 쓰리 아 대도나 다 때라요 추거 렌텐데 그 고득다라 양아 추는데 아 너무 돈된 것인데 아 조회가 거기 예수의 이다리 마라카다가 놀디스이 따대도난디 조회 그 땅을 주기 사는데 지금 니스 쇼는 오늘 조회가 거기요 그래서 돈을 찾는 나 문칠 땅을 주느냐 다 사니가 만족들이 내가 안 맞추면 좀 가능하여 되겠다 그거 아 그렇죠가 대화는 거다 니니에서 그러면서 딱 고무트 제티면서 치스 고무트 제티면서 치는 거 스파카니 다 그니기터 로스티가 지주 로스티가 지금 다 고무트 시라 지주 되게요가 다 지난도 있게 당 스파카니 로츠도 논노 거지니 하기 고무트 시라 마시 마신서 지금이 그거다 돈트 때리디노 다기테 카마냐다 마추고 마마촌 카나가 야락뜨김 그게 어느 것도 간다 반도 또 하나 또 쳐도 좀 더는 되나 다 그렇게 인지나 얘기 또 아마 아 고르면 다시 해보지 와라 시기라 속았지 무시라 그 김초 그렇게 다 지금 돈 또 할 때라 되는 거 고름 뒤초 미라야 그렇게 그때 지 가불남이 가불도 안 지낸다 아 김초 지금 다음 친다는 데서 그러지 않는다 아 뒤에 시기라 말이 또 말이 누 짐승 그 다시 또 가니 다 참혼 그 특허 지고 또 그근다 동네 이제는 다 고름 시탄이나 마치는 마키노 나쁜도 마스크 갖고 딱 아 나 동네 다 저기 동네 뭐
1: 제
2: 엄마 저기 니아모 저기 이제 양아 춘도 그 산는다 니 수쇼는 어느 동네 아 마치 근데 그 다 마트 그리 비도나 그거 차우가 다 대학시 말이 비도나 그거 양 차우 그지 복고 디미즈가 다 고모트 지금 등에서 지스기야 고무트 지금 팀에 도치는 어떡하니다 아 지금이 하기 고무트 지마 고무트 지마이라 되겠다 니기와니다 지들이 어떡하니 소 차츠크나 가지가다 돼 그때기 소 차츠크다 니 고무가 사비다 리서라 돈다 녹소 주이더기
1: 지도
2: 어디 데이터가 지금이다 소크라 간다 니가요 다 지나도 마용하다 하기 다 소가 니가 차츠 스테이지에 다 고모 진짜 다 받으면 좋지 지겠습니다. 저 지겠습니다. 좋지. 이제 다티라 큰 토마토 가지고 이거 좀 엄마 좀 가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다 양 내가 다 다시 코너 쇼 코니가 니 찍으려다 와 니지고 아 찍으라

0: 같은 토지가 그 제가라 디라 카메라 지금 땡기는데 미치라믹 다 반사니 대가 코트키지 또나 대가 코트했지 메고 뭐다 니가 다 거기 있다나 그 막토니다 되겠지 거기가 그 모트기 가다이다 되게 그 치치가 되게 쉐요지다 되게 되게 쉐지 마 토지는 대가나 나 코트했지 메소 내 손다 지금 있다 나 추고 단도 카메라 속에다 리탄케나 지금 대가 나카는 정보 어떻게 지금 참고한 거야 담적이다 카니 샤라즈기 되게 야라 손에 속도 고주글라 카티지 속치아서 그렇게 때려주기 되게 지금이 노르니어 스타지리 달리다 돈도 떡거지야 말이야 떡거지야 돈 또이 나영이 때론도 니가 딱 소원도 시작하고 우리 점선 체제인지나 떡은 떡거지 떡손을 저이 나영 단디 니기 저 돈도 떡은도 다 너무 총카노 완단다 나 돈 체제 보내서 나 떡소 그거 니다 저야 동무 먹었지 마치다 진도 저도 그 코크 고문도 여러 마운트인데 체크가 들고지 다더기 망하셨나 전신이 체크도 린토는 맞다 니게 체크가 쇼군다니 니가 딴 끝이라며 그럼 다 체크가 뒤 돈이 지금 소 소코토가 거기다 니 고문다 가이 일이라 체크가 라카니 그렇게 까거나 신문 맞다리 다 조회 그런데 니 잡지요
1: 제
0: 니더니 소셔군다 아추고 결정 그 당을 주사는 날이 아추군 독과 망토선 보내셨나 직지가 아니면은 본인 거 아니 그래야 한다 돈 고런 게 돈이 다 그렇게 쓰유 진짜 다 소진 그 요소는 우리 손에 다 직지가 와라 간지한 거지 장고 진짜 직지는 거지 장고 직지가 또 그때 지금이 보면 또 그때 데코도 양반은 데코는 그 갑대 혼스터 된지 장고 아 그러면 또 시라 신다나 양또 지금 직지가 딜라카는 지금 초이그리도 뭐 레지나 스파티미가 아 콘센트 메인은 더 젠슨 것 다른 거 틈틈 개방 세지려는데 시간 오빠 잡진 듣고 그러고 젠슨도 맞지
2: 아래 디나슈니 초 텅디 렌층 거 찬바니 봐 잔츠 말론 저거 찬바나 시규예
3: 참 혼자장 부 응악하고 흐르리 참 이거 세제 님저 탕머르단
4: 야 참 말론 저
2: Regan Lagdina Tangdi Jan Chmalon Zhig Chamba Nga Chi Chani Meng Chuk Ngal Dong Leng Gokor Ge Nai Tun Zu Geng Tug Zu Ni Nang Dih Gor Ni Mara Kab Dali Yina
0: O Ya Dan Du Yi Chani Meng Chuk Ngal Dong Leng Gokor Ni Dag Nai Tun Zu Ga Chi Zu Gok Su Mung Ge
2: Re
0: Dong Ma Wu La Ka Ni Ina Da Kar Gi Ngal Dong Leng Gok Ria Da Dung Da Cha Di Na Ni A Mo Yin Ji Na Kar Gi 제가 그 가진 것도 본다 사오면 선바 먹고 나 거니 그게 다 원은 저기 고름 것도 본다요 강들인 봐 단디미즈 그 나도 제가 학습 먹고 단도 크마 크마요 제가 다 내가 차든 많이 난다 지금 시적 것이 아니구나 아 너가 또 된 건 제가 또 본다 차든 많은 거라 거니 다 아추다 산이 뭐 속은 전에 속버던 누가 뭐 속은 전이잖아 다 판생하라 고문 시켜거나 멍치하고다 단순 의정사연한다 모히인한다 니니인한다 니니 디미인도나다 쳐서 그 고르무타 할때 쳐고도 다 멍토니 다 돈돈다 돈돈다나 하던 이토간 파주고 손다 돈다 하진 생 아 딤토 다 그렇게 쳐서 되지나 니 응을온도 똑같이 할때라 다 꼴꼴도 단순한 양치 다 그 선토나나 디미 메크 아따 도덕 치리 디 한니다 주고 다 그런 거 사미게 아니니라 디완도 도군데 인지나다 대행도 도군다 다 달린 주고 데 콘선도 미스다 지 고모 또 시라직 들고 나이나다 알아채고나 지 다 니가라 간자군 주고 던지다 아 그때기 지치티 아 간자군 주고 디대야 지 도군난도 마데 야나는 건로 니튼디면 하죠만가 다 도덕 치리 아니야모 다니다 소마 코니 시작고노 제가 가치는 조금 더 사오면 다시 저스턴 거 그 제가 그가 그 니기 지이요 나라요 골무트 제가 또 그것도 자치 참무지니나 딜라카더니요 사오이 땡큐요 마다 카니 직시하는 마도 딱 캐슬어 그 형 제가 그 돈더니요 땡큐 직시 요 나라요 그렇게 제가 또 그것도 참튼는다 다시 제가 흥하나 링고는 된다 다 제가 또 그것도 형 자치제 이주고는 된다 딤토 제가 그다 또 그것도 참된 거다 회전 그게 아주 야크인지나든 제가 그 니튼더니 아 땡큐 요코모 다 노리리가 에노피아 그 더지게 야나다나 쭉 이나요 쭉 마토고다티 타더니 땡큰더면도 키는 말 마히도 저희 제가도 또 땡클 이더나요 야크 그 틈튼거 제가 그 타틀리 가이더노 그 나슬 하정 마오스 음 더도도 다 니암
2: 지
0: 아 담바마고 라카니 샤나다 체드르지나 추르니 월런도 돈은 제이 고름도 돈도 강도림바 다 고름차 때랑도가 돈도나 아 때랑신도 나스카도가 돈도나 나스카 될거나 다티 손도 티 고름 티 돈이 크르긴지나 고름도 하라 신도나 또 신도노가 어떻게 온 말아 또 대가 온 그것도 고다가 고름 때랑치 고름 차좀 소소는 좀 저익도 돈도 레조가 소트믹 다도 같이 딤초다 고름도 돈도 월런도 돈도 치대랑 근절이 차서나 딱 하기로나요. 비쳤던 거지. 지기는 나 요지는 나 대미나. 지기도 또 셔야 된 거지 뭐. 같이 고민 심사서나 치었던 거 지기 셔라는 지기도 또 내 버서.
2: 지.
0: 있나요? 다 추부산이 맞고 그때 인지나. 고무신이 그 고무 때리고 고름 때다. 쳤다면 모히나요? 다 님치트 된냐 그 다성 지필 지통 지필 드신 돈아. 디워더니 그렇게 컨트롤 맞다. 신돈으로 그 토이 나서고 님을 지랍니다. 팀토 고모신이 차르소나 지그도 시라린 주주 다티 손는 또 요는 거지. 그게 지그도 또 세라 론토나 또 또 메프리 주가 연티 공시트네크. 때메나다 차르르냐 지그도 또도 시라린 주도 같이 그다 고모도 알아 통만 초소나 지 지그세라는 또 지그도 메퍼도고.
2: 지
0: 메퍼 마지나다 다티 나도 차도한다. 지그통 다 보고 나티 좀 보나요? 양식도 치료요. 고고 운동도 잘라 칩신 내지. 양도니요. 몸통 그 조지 망아도 있다. 흉고요. 또 똑같은 된다. 공거. 누가 뭐 소소중달이 그거 언어로 통된 걸 거니 나쁜 체도니 나다 뒤쪽니. 아 또 먹지.
2: 제 얘기는 어떻게 지치? 제 디나티 등제비 응은 동는 거 흥뜩은 돈쪽이 쇼니 아진든 거 맘만 쪽 냠죽시고 사근뜩 존이나 니코니 양겐나 까마라 참주리 능나
0: 오야야 고소 아 다스처튼 거 흥뜩 돈쪽 거 쇼는데니 다 주 산이 망초 나튼가 다 치즈 거스목 동모 치즈는 흥뜩 근득이 챘바 다 돈득지 니야모 다 흥뜩 흥뜩 돈비 니야 챘바 선바 모 치즈지 흥뜩 냠죽 거 그게 이제 양덕시 잡아. 단도 도군도 나쁜 사람이 그스목. 아, 결정 것도 같이 다시마 공원이 시작된 거. 아, 멍축. 오늘은 동등 그 단지 안도 도군도 있더니 어스도군도 도군도 동축 그시고니 단 양덕시 돼서 건강 없으나다. 아, 당연히 남바스가 쓴 거거니 가다. 동무 모으쳐진냐. 그거 고무 치도나 치도는 그 거기도 도고도 시기 양적이고. 다 거기 회전적 지나 주가 지입을 하고 아 팀토 차이글라스파 팀토 치간자 진노가 간자가 얘기 오나 간자가 얘기한다 또건다 시그니아스트가 있고 이제 티 한이다 쳐지는데요 아초고 판싱고 코통고 아니처 다 냐마 쳐지면 사미 강스가 이미나 아 팀토 크르고 아까 토통로 치르고 안정 치미지 있는데 달라스파 사우인도 고이라카 아 티 한이다 크르간지 다치 고무 치토나 고무 쳔무도 치가는 팀토 고무도 그 쳔쿵도 강스라 쳔고는 또 사우이 땡크리치 딘토타 고르무토 시라 테르고나 또 티촌 넘버 테르고나 티 티체토 도토 사위 땡크리치 티 하니타 다시 고니가 시아노 추가 니 체칸도 도건도 체니기 와크요 와라 아 지요나 체칸도 도토 사위 지토건 다주 도 도건도 시카치 도 도토 동모시 아 더니 니아무 라크미샤리 소나 추가다 고르무토 도건다 아 다 도모라 추가 지달이 아 판스나 또 지톤도나 다 니오이는 조금 고름이나 조금 더 하르스라 스테르코리 코틀리고도 더 와르크는 내인도 조금 더 흑식 가치나지 어떡 다 디나네 추 르네와 동된 동리 시샤리 소나타 크르게 쳐도 코지나 아추 진타다 라그리나 라그타 테랑 추고르 무트 하라체 주이타나 추고르 무트 데글라가 비슷하다나 다 비슷한 누가 토이기도 도고도 가치 다만나타타 카르톤 테랑 추고다 카프르클라미 Tamana chuva ngay kangalami gulmata tukundi ngay kumda tukundi harsara kor kudu kor kudu nuga kor tukundi nuga yegita tukutu kachik ngay kumda harsara kor kudu chuka aprilami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야다나 대릉 그 갑사위 다 동글이 선디는 더냐 큰 곳 그 카브르토 그 같이 덕분에 그 카브르닐은 지일 야 덕분에
1: 어 디모 어까 더 이모 너와 얼마 렌치 로마가 너도 까매다
0: 렌치 로마가 럭카노즈라지
1: 카노즈네쇼
0: 야 렌치 로마가 까노 갑지밀레스나 코드글라고
1: 오야 다디모
0: 야디모
1: 야야디모

0: 야 저거 데모
1: 데모 저 데모
0: 데모 데모 저 때는 그 리츤디는 아시기다리 순위 꼽디그누 갈와성 카베글랑비 랑드비 인스군우 그 동는데 참디럭 치스크제 영나 리와샤키
1: 왜 난데 착글레셋한 거 처용 왔지 했니고
0: 야 과든치
1: 근데 린스 이거는 알마 담든 속에 또그 거를 고마즈는 대충 맞다
0: 담든 속에
1: 올라
0: 담든 속에 또게 보는 고마나
1: 또 올라 또그 거를 고마즈는데
0: 야 갑지 밀에서 나 코드글하고
1: 야야 과든치
0: 야디모
1: 야디모

야 조금 남바 되나 워크 디와 능지 기분이 리친지 저든 치신담기 야신년 근주고용 제년도 고두쇼 빈 삼빌럭기 라마디기 다양근랑비 파이치 세와스군우그 레오냐무데임 텔레전은 지나랑 등 삼빌럭기 사건나스고 연나급지밀리스는 아리와 샹킨치 두고요나 다롱나티 즈게즈가시기가티 워크스요 그수데스나 싱크메나 샤메레오 네몬데 나수와는 전치 본이 됐습니다라 이 등남아 근처 약주 등 특클 능캔지 양 그쪽 보용

나초르튼 집안네 다막니임비 디르진지 츠위촌니 코크바 도즘숑지 한니스 파미종라신니 참제땅 스샤샤지르 곰기드라 파마르 젤렌제땅지 탑담반네 남영 생큼 머트가 빠르 야르브 츠텐지 머트치샤지디힌

0: ディンガシチハクタンコムディンガダロニクトメニトグあたたたチカチンレナルドキタングディシグナタチムドランディチムビンディスネルトモディパナディディディディディコチンシェタゾウタレニギタコナシャコノディクンジョゾマズガヨコリシチョングナヨナンゼンチャズガヨコリシチョングナゲルギンタンチャムドガニャムジルヤナクルゴフタチンチャンニャムジル ndaga gani ta shayin di losuz ga yukwari tangju na hajang ga kachem buri da marto shu da chamda kalkizun son jakir garang ga shayi di chik losuz ga yukwazi gin toma tafchul machun da lopcha tang girgin argali yonu chamda argali men ondu mu samdun da ki yulman yinu di chuk tarkum son jina ga shu yang honchin randu mar yang kar ga shayi riri ga chalkin ta shi ga tonu ga shen ga ta rang rang gira tiga zi shayi di chima ton na yang na shayi di tiga zi di gin ta losu ga shu gani tiga zi rukram da munga mayi na shayidi zachul kanu ndazu shiga gachembur di shiang chamdang de zhige zi chigin rendi yechu chamdang zon sonjina ranga girgin te shigin rendi yechu shayidi socha ga nitsita dazu shigin raju ndazu hachang gachembur di shiang da chamdang ra girgin ga warndi shiga di jenta kargin rendi da gono nda hachang gachesu ngi tana girgin da gona songgono tebjindi di hanshini da gachu yung ta chu lomar ka khir gi sha ko dge kun ndo zon chon ji na yang ta li sha gla ka na tge chi kha tang la ka na yang chi mang jo ge se gu na nyu go ge se gu na ndo mo ra mang po yo ke li sha ter gu nu gi chi nang tung gi cha ne ra jir pi na do tge chi yo kin gi ju ra tan da so son chon ji na tar ku khir gi lo cha khar khran chon ji lo cha chu shu ni de tge chi shim ji gi da li ter gu ndo mo ra yo ke yang gi gi ran gi ta na ter gu ne ra da ka tar chang da zo li sha ko gi she tang da zo yang tge chi am ge se tablum zgri sangu di jeng ta cherang an sonina loman li sha ko dik she tan de mksi ku she tam da yana de gid gina san sin da kan da yo kan zung ite ne kap da di na
1: ngare ya ya ya ta ta sama don ban ge sha kun to song gun to che jin di da ta li sha ta ni ya ni ang song si kun da yo na ta ma song si kun da yo na re ta ta girgin gidi san yogur za tokchini ta homa de homa de girgin gidi shipsha yon de jinu yon to kwabi idari ta de homa de chitno hotani de shipsha gotri chu to ta ka che de to mo ta ani ta tin jom chak chigi nara homa de kirge to jonga ran da ta sin chi tan da lu to mara ma
0: ding ga
1: ta ta homa de yulo ka tong tam ta ni shia de chi ga ran ba de kwari da di ti da ding yo to ka che ndo ta to to thoma tawar shaya kira yon chita ta dhokkira yon iti wa tisa chita tiki shaya kira yon iti mudi ta laputa lorim tongo niya tawar ina li shaya tawa kutara iki tukko li shaya tawa vijak machi kumu
0: nari
1: dhanda thoma yon waki gimtsi yon kisang kaya ta ti hanjin ta li shaya kutu tisa tong tengi zari li shaya kutu yon chita yon ta tir jinta ina li shaya tsukuti yon yon zirna kari ta
0: ᱟᱨ ᱟᱹᱰᱤ ᱨᱟᱱᱟ ᱠᱟᱯᱛᱮ ᱭᱟᱝ ᱛᱤᱜᱤ ᱢᱚᱱᱟᱨ ᱪᱚᱡᱤᱛᱟ ᱭᱟᱝ ᱞᱤᱯᱥᱟ ᱢᱟᱝᱟᱵ ᱡᱤᱜᱤ ᱫᱟᱞᱚᱣᱟ ᱥᱚᱡᱚᱱ ᱫᱮ ᱥᱮᱱᱢᱟᱝ ᱪᱮᱜᱤ ᱢᱟᱡᱩᱡᱩ ᱫᱟᱫᱟ ᱠᱟᱪᱤᱜ ᱫᱟᱱᱫᱟ ᱭᱟᱝ ᱛᱟᱝ ᱡᱤᱜᱥᱟ ᱟᱹᱪᱩᱨᱤ ninge tena mangpo shaki yon chimdakar kazon son jinar yang chig lisha mang thayandi wa kuchig dhini mo aga namo mangar shaki yon shayi chungi tena yang lisha mang son nung khi chie gita ngal su mtuk namo ra mangar shaki yon kanta ching kari lisha tila kanar mangyong gala kanar tzatik yokuji shayi chig gergin zon son jinar lisha tir guri satsu lisha tirtam me di lisha tzu chig gerpi yoni shayi gita lisha tzu lisha tzu khe sona di pan mangar thuni 디라 같은 당제 히티르 주다 하정가 가챤 보 디한신다 기르긴 타코나 송고노 대비진 그추 아 리샤테 그게 디츠 땅타니 다야르 긴낭 좀 손이다 디츠 클립샤리 아 잔지그란다 좀 손이야 디츠 클립샤리 아 티르준 더 하정가 가챤 보 달리 샨디라 가냐 데가 기긴다 소차 리샨드 저탄나 캠드 좀 손이나 라다나 장간 크르창 아라 미니 도모 마르 그게 리샤테 샤이엔 저긴지 주 저고리 차조 테로그람다 이치 아요 그 따중이 탈라츠게 지 캠드 그가 좀 손이나 라양 리샤니 텐데츠게 즈 삼도 단지 망포리요. 응.
1: 뱅크고.
0: 아, 디한신이다 그긴 안저지도 다 좋으나 루테랑 그랑자탄 제비 다 소총 그긴 소티셰트 고니 그긴 카다이노들 간선지나라 그긴 소티크 셰트브리 다 로마스종 토리 정 멕시코 다 체랑 선지 다와르 루 다냐흐 그긴 도나 도망고로 그디나 체랑 다와르 그긴 누 소티크 셰트 양나 냠뇽 도 좋고니 다 자친냐 그나바 카다리나
1: 야야야 다들까지 가서 오후민이네. 다들 언니랑 선생님 다들 특히 양념 지키고 다음에 스크 좀 집으면 이제 제가 믿다. 제가 좀 시그라. 아 옛날에 다 농구 뭐가 이렇게 이카이다나 다. 또 그런 그 다음 그 먹는 자 양념 앞자리다. 다른 거 산 통통 가다.
0: 아리.
1: 다 지금 아까 그 당가 언니랑 선나 그까 그
0: ホチングだホチングバイオスケイビキンドモリドモ。ナティ。ナチカイクミワクトウクチズナルチュクタヤナクビスカイクタククニワダシルナダ。オジャンクイクトカプキヨノランガトニフィアコンティ。トンチマチルジンタロンコトチュヨナニアスミヨンチュ。ダラ。ベスラトニタロンクントンティヨンヨンスンジナチュクヨナロングギュナドルピアナドルトタイクトタンガトン。ニヤジャナクブライヨカドゥ。トゥトチュ。んあたクゲカイクダシニクトウズナチュクヨナ。
1: だ、たってるけど、ね、だ、庭ともする。なり。え、天地、茶にだ、ロングしな、だ、そう、超のバグ。え、次回がんとな。あ、だ、ホルムの、ドルムまだ、だ、そう、そう、してみたりだ。あ、そう、なんで、この、くそも、から。うん。そう、で、茶にだ、違う、人とは、とんに、くち。また、ともずく、とんどけ。なり。だ、まだ、そう、なんで、この、くそも、から、だ、ともいな、か、どんで。
0: 그뉴아지나타다투진도다.
1: 아, 단위 시작가. 그래서 다음에 제 정말 다 그 다다라는 맛도 그모.
0: 뎅가.
1: 근데 내 딱히가 아참 감사합니다. 단 뭐지 나랑 할 때군이 말하지 마터도 말이야. 아. 군이 말하지 쳤더니 밖에 통마가 지금 동그라 그냥 그 저도 있다. 담 먹히기.
0: 나리.
1: 그러나 같이 달리나. 어, 소득이 지금 아마 통나 때와 그 어, 되게 무섭게 그 아, 빌딩 그단지 그지기. 그 아담 진스터라. 아, 아니 카란다도 카란디 라무 그지기. 아, 되게 다리 지기 당연히 나지라 유명한 거 같기. 가이나타 시기 뉴욕도.
0: 요리.
1: 통근도 시트리랑 그 시 다도 머리 이메이트. 맞다. 더치르트니다. 보충 다 아돈 동원이 선박을 왔다. 가이크 속도 딱히 그런 감 선나라다. 주 나쁜 강도 편나를 죽고 다 강도 끼안 나를 죽고 그때 강도 군나를 죽고 이때 다 강도 군도 다 신경 안 들고 군도 끼야.
0: 들어.
1: 아 스카퍼도 다 당시 금 전나 다시 할 수 있는. 에 다들 모두 모든 듯이 그 시그마 옛나 지금 스카니 또 머리 뭐. 아 타브라 나바만 다 그리고 이 다가 좀더 망한 게 문제죠. 아 그게 참. 정말 시작된 지 좋다. 정말 그 시작이 지금 단데 소들이
0: 어디
1: 어떤 거 다른 거지 어느 거라 기직도 이런 내용 자다 이게 작은 것이 다른 산트 통역
0: 다르다
1: 전이다 돈은 이제 당연히 못 잡다 주지 못다 다 다툰 된지 나 다시 같이 하기 지금 다 안 지금 더 마시나 같이 하시는 말 얘기 좀 하시는 말
0: 다르
1: 다치시아나라 자나 고다 요카즈 먹는 나라 다도 뭐 괜히구나 지금 좀 그 지금도 마키나 그런 그 거리 다 야상한 좀 느끼는 나죠. 아 다치자도 뭐.
0: 뭐뭐.
1: 다치 가챠 믹스니 가챠 스카콘 자나 치고 이스고니 특집 좀 되나 싶고 다 다도 좀 마음 좀 싸면 되고 뭐.
0: 된다.
1: 진짜 그다 다 좀 변형 시간 같이 뭐 그래. 다 탈을 줬어.

0: 단단히간 다사라 먼저 아 너무 많아요. 그분도 소마다 제일 좋지 모욕 받은 적이 있고 그랬다.
1: 그리.
0: 굉장히 막 돈이 가서 시작했지. 첫째 싸우면은 단다. 너도 그 니샤 군스가 좀 찾아 이 돈이 유튜브 띄우는 건 잘 되서 감사합니다. 나도 욕 뭐.
1: 들어.
0: 야, 그래도 좀 지나지 라든 그 첫째 소마다 뛰는 건 남아도 다시 좀 뜨면 돈이 들어 먹고 뭐. 아 진지가랑 상담하고 자도 같이 제가 그냥 좀 그래. 그래서 이제 지나다 저 건강 조지 세자. 아 체만 조지. 아 다시 건강 체만 도무스가. 다들 장고 들까요? 다 담딘 살까 요구는 또 나고 다 내가 돌아서 하더라. 오늘 이 컴퓨터로 해서 그냥 뜨기 자리 뭐나 좀 접으리나? 아 나도 그렇다.
1: 어디?
0: 아까 막고요. 다른 거 괜찮으리나? 내려자 제대로 했어요. 지금 폰 시작고 자서 이 차부터 사오고 마시고 예민이나 언더 다시게 회차리 누라 다시게 회차니 등 다 지금도 좀 내려자 그 제대로 나다티 다음 차부터 마시고 또 상나요 아 그래 지금 어디 들어가는 우리 되게 다리 지금 시간나 아 그래도 한 통으로 그때 한 진짜 다다 그 그런데 你也给你这个有的他妈第四个卡片有的呀对的但是刚才他们也给你刚才的存在的时候你也给你这个有给你这个有些气色的他这个他都没有给你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有的他这个 아 합친 다시 따라서 나다 너무 선반이 어디 다 좀 주지 장군도 요늘 못
1: 주지 아니
0: 아 단위 좀 주지 나는데 됐나 다행 파트라 개경이 조성은 나 좀 대통이 그 가상 시스템들 디지털 다 좀 그다 다른 게 좀 그 무시겠다 다치 소총 그런 말이 저기나 땅이 너무 많이 하니 지도나라 좀 두고 나서 오늘 자다 너무 좀 판 친구들 좀 욕하는 좀 하시고 뭐 좀 그거 오늘 다 가서 스티와 땅도 말 길긴 그 책이 되는 거 같다
1: 그래
0: 이거 좀 더 참았어 좀 리모 더 참았어 좀 리모 더 오늘 좀 감정 좀 시다 비나다 좀 더 좀 줄수 있게 책고 좀 시들이 하는 거지네
1: 나
0: 그런 것도 뭐 저자리 인용하다 한 톤이라도 뭐지 다 좀 좀 되나 지 고치 좀 거니나 대화치 좀 거니나 안 지치 좀 거니나 하다라 좀 봤으면 좀 그게 좀 자리다리 아 다 인기 인기 아까 되게 지치나 한 거로 그냥 진짜 좀 통 당교통이 싸무 그걸 제일 주지 그런 거 요니 것도 뭐 랜지 저기 랜무 이 그지는 거 이제 다 되게 공부하리 좀 좀 남지 되게 친구 그거 진짜 안 그지 정도
1: 네리
0: 다티 하나씩 다 인토리라도 뭐 이긴 텐데 이제 그 다티요 베딩이 다 토리라는 데 피티 이 산조도 이다 좀 이쪽 진들이 좀 터지나 아티미아 탐도 좀 먹으려야 다 다 아니다 딱 배우는데 딱 소우들 단도 정말 익히는
1: Da sosu ngi tanda tsige tsige nyamchukwe go sara mangpo zo kanda zo chimdaga rarri leo kakacha ngi tanda na kargi chongri neo li kacha nda da kacha yarkili nanda, workili nanda, inkili nanda, kangay nara kargi kacha tagmuri zo jo di kacha ga chunda ni chiga abdahtu tsiga yukwari yonjun da hachanga kacha mbo ti yanga kargi lopcha ga nang nara alugundun da abdahtu da zomdra la sukwa nda ta lakpata kargi zomdra ga nipaz ga yukwari go na ne thomar alugundun da abdahtu ga Marsaz ga yukwaz gondi ta girgin ta kona sha kona tebzin di shig nyamjgui gondi girgin da lopcha zun sonji nara dingi tende tsige zi chasir gondi ta chasir gondi kachin na ruye ni di tsikchin na ruye junda ta hachang ka kachin burdi girgin ta kona son gondi tebzin di lopata gichu lopchung garam bandi nian sonja ta girgin gati ta hta ga warda lopchi li nugu chok chig nyamnyong gu choni to nugu shi tabzin anja tablum zin anja ndas zo wari di jenga tenang gilin sen nani girgin gichu ta lu nyakhan da mozga girgin nugu nyamnyong gu choni shi tabzin mo mangaz girgin kabdaya ki gwaten chi dian da moga lang zizg gobdugi dalin dingi tandani girgin achi tawa chari tina dian jigta tarum girgin gu tenang gilin sen di choni chi khasab zin anja yana shi ando pa gandari o girgin dingi tani kabdazga tong tong lina
0: Really, yeah. I think I need to do it. I think I'm about you. I'm going to catch up. I'm going to get it. Даша айчу капыр китэн ангон кэгэ мавжигада. Даачу нунгов тонцхам авжин нүгэ сожи зэн ауэн дэйжа да цхама шайчу гэлан жоу чэтэр чон тудэ ичу тэгка чэнгүзэр ээн нүгэ я. Тэгэн жоу на чэ чэпгэр чонсин сабагэда яр билэг намсэ юкай вэка.
1: Дэнгэ.
0: Да мэхтэ вэхтэн да цхва да сомуэгэ чэлка шэгэдэнгэ да нэм дэсэс на цхва мэйвэка. Дэгэста джин дампин да цхва да гаман чус дэн жоу Gonsul mga yoka. Taat di mtsin yag lorak dam kisi ji kibzaag naak dung zi ji dap shay para kamsil laas kwa. Ando mga gaman tuk jitus dam tiyang mga yoka mo zi
1: mtana. Ndink.
0: Diyan chini da rung ha api lor ji ro diwi shiong rup. Da ngonsul ka ngonsul nguwa gaman tuk ngag jin dung yung haas kubi yon zi. Da nda tama da shay chuba nalaman jog ju. Nglima fiyam ju. Da ta chim dung zi da ingin mga wala da chim tsung zi kato su. Yang terakhir, datang tu kan? Datang tu, datang saya kini.
1: Nanti, riri kau dengan saya kering kering kita orang dengan sendiri nanti. Tapi kering malunya, hendak muzak kering itu nyam nyam gurcok, setap tablem. Dan mengazu jadi nyam kena baso nyam cili. Lak pertanyaan kita. Kering kecil kecil kering nambah ini nanti, kemudah nambah ini nanti. Rangan ke saya bintik ini nanti, lomai ini nanti. Dan zon ini nanti, cuci ulmerik.

0: Хэвгий нэгна хсунгв дэрцэ кэлё.
1: Хсунгв дэрцэ ховри гэлэнгла чавё.
0: Ховри гэлэнгна хэвгий хтамлари.
1: Хэвгий хтамжи мэти ламтун гэнэнгэ ёл.
2: Ховсу хэвгий хшалэн.
3: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리스킹 어떤데 사실이 고노가 일기 남바도 냠쳐지 네 나영 랑랑 그 호만다 좀 터라 솔직 그셋도 닝이 텐다도 니빠즈가 요과리 톤저다 삼네 디쟁그실엔 텐데 냥고노가 아 길긴 남바 디한치니 첨득 남바 아 손손 나영 랑랑 그 샤이디 지기 호소 동건이나 양나 길긴 남바도 그 지기 호출이나 드그니 난다 소소기 된다 랑랑 렌지 고지 망포 망포리 요치 삼고 디쟁그 아 다 길긴 남바도 손진나라 렌센 닝고닌 지 지금은 대한체니 라랑근지 능나지 영 길긴 남바가 냠용구 처나 섭중의 제대로 요나 너도 저게 지 처설고랑 섭중도가 역할이 준다 하청가 가챔보리 레로 바나바니나 당 디즈고 그 되는 그 렌선데 그 참바 동호 소송 퀴지 샬런 그 참반데 레시근 참에라 쉬니 그 조르긴 담비는 가그 참반데 시기 조일

0: 샤포라 르궁니 갑치기 주고 그 돈비 응고치 담바라 깡르니 크잡질로 그 디나다 코아티나나 샤포타라 르궁토는 티치치 잠나와저
1: 마치고 모든바데 티치 돌아가기
0: 미크 마치가
1: 마치가
0: 야 다디낭이 초 샤고
1: 야야
0: 아 딱한테 응고치 그리치그리원 레라지 응고치 담바고가 응고치 담바고나다 아 다 르궁 저라 샤포 트곡 대단하다 저가 트그나나 차탐바랑고 저크리 디초다 강르그레라 강르그이나 아르곤 저이나 아르곤아 강르그 저리오크 저집 쳇그레라 레라 샤포 트곡 고아 칼가 니리오크 지기니레라 지기니기 지기니데 쳇트가 칼 지기니나나 니크잡지레라지 원래 딱 칼가 니크잡지로는 고쳇 한바원 뜻에도나다 너나 아르곤 저라 샤포 트곤리야 Oli, ya. Ina chupu ginyanga chansginda?
1: Tamdun tserang.
0: O tamdun tserang, chupu tamdun tserang, tserang gilin tserang, ni sharga matu ta.
1: Ya, ya.
0: Ara?
1: Ari, ya.
0: Oli, ya, lin tseng jima nga shikur gapsa shigo.
1: Ya, ya.
0: Oli, ya, nikub demu.
1: Ya, demu.
0: Ya, demu.

0: 내적당 따왔잖아.
1: 시로하고 완전 다른 게 시티 됐던 특히 산타가 똑같이 했었던 거야. 야, 로컬션을 시작하고 나야 큰 득수 다 지원한 거야.
0: 우주 정상은 너무 공화자야 오늘 말이야. 싸게 지원해. 니켈이 이제는 뛰어나시기도 하는데.
1: 야, 그거 사다 똑같이 뛰더니 했는데. 양식이 떴는데. 텅슨 밤하고다. 초, 니 지눈데라. 초 삼통 삼비. 노크도나 중아 그랑아 용아통하다 우리가 소파인 치데 시무이나 닌데 시무마 닌데 돈치 부드죠 치 마시가 저라 동드노 저디 사타게 이가 뜻이더나 뜻네다 다 머테 놓고 터졌다 그기다는 레야 놓고 식롱아 그기다는 그기다다 놓고 식롱 했더네 헤이오이 딱 그니가 소파이네 소파이리다 르카가 놓고 식롱 난터네라 다 우니거리가 저특가 댄디디 저특댄디치디다 마티노 코테지고 후디 카다니 니타에다 저거서는가 카프트스는데야 카프트스다 로코서는가 야니 살제 니크무 돈터랑이 모아그모 다 마치 살제 대제크 돈터기 와즈마르디다 창안에나 하던데야 창안에나 하에다 창아티 탕소나 다 그 살제 때 돈진을 마치 살제 대제제 돈 사바티 해야 했는데 차디 더 마오나 그 삼대 돈지 맨을 그때 예명에서 전용했다 차종터네 지성 찍게 삼돌면이 진데 전 전다다 마오나 삼쟁 그 먹근지라 따서 오늘 저 오빠 타마 그래 이 친을 희치띠리 손들라 오빠 타마 사자 건가 연센자 의화를가 성기자 차지지 성기자 너 참아 너 참아 저다 그때 돈지나 참하고 호우떡떡이 참하고 요우떡떡이 호우떡떡이 간담에 빠떡떡이 너도 참하고 참하고 너나 타라떡 타지 집에 좁히 살아 요우누구 년령자른바 동금에 그 손은 너떡을까래 이렇게 우추나마득이 샌네 말해 그것에 추인 나인드고노 호마 추천분명 중고노가 미천떡떡이 어디 중고나니 미천고노 또무드가 구구네 jitse jambi yungka shunglua songzi songnu denpari di yi chi wukka di shure oja tsama gana na nyanle meku di mambe kukka tapa yiku nura mambe kunu nga ta gawa re tsumri ya tsindu nunga nantun tari kuwa shungshungda na tsami yungli la jangtang di chawa chi san ayika rika sange dala suka kukudu majang di ta kiwa yinu, tukdenpa yinu, tsama majangnu ke kiwa tirka kukunu. Ta kongre, kwajipa re, nyangma tang re, tsama jangkanyanma re, tiri kete tojana, tsama jangma jito loktongwe, tenji ge ta, angak sona hagu ze ta, maku nyele na rem tazin re ya. Tiketa tsama majangna, jangtang majang tamman jirchikita re, du tang du tsaman du re ya, deden zi tsama deden re. yita yita ji sen to tiwa yang la ka tan ji ji de a de bu ti ni la ta ma de den de ne du ta de de kan la shang che de a ju pi nian le ren ba yo me se ti sen ke bu zhe de chu le ya jian bi yang ji shu zhe long la ang yi sen de sen de na ma wu tin ru a ken ji mu tin ji ru de ye te ka song no ya ki ji yi qi wu ne de yi qi zhe de ta ma ge na nian le me ge de song no ti 삼바디다 치즈케 삼바나 가와게 삼바레 멘템바게 삼바레 쯔느리야 데야 우도 응단데 멘템비 치겐가 휘조라다 알라나만 치와데라 아 키르 휘메케 휘조데른데 던토 판츠데 바탄 공오데 바탄 안에 마세피아데 바 데추 하체케 다룬 우도인데라 직사 치즈오케나 kenad nika anami tanta nan chang je ananba ananba la jik suka wa sana tana na zgnan ananba la jik pa de ananba la jik chala yangja re chang ga me ke yangja jik ti chhir na guna uk yangja da guna uk o ya a khwana u du alag la pi ji ni di ta am yana samtag shigla la pre shad ku ga de di ta am yangna santag shigla lhapri shiad nu yangna shiwi yangda nanba gitonja vasana atag nana zhignem nyankunta kuri ji yangna zamba ji naka yi shikunne shukh nyiga nane tachik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스에라
2: 대친나스에라 레 조포남바 디다타 체적 달롱나비 시등 차충먹가 가튼튼 전지만다는 찬지 공호 상친 용제 대친세리 라진잔들 하스가바 거와게 찬진 팔미 잉이인
3: 에 슈니카 아트고 질린 단드라 싱케나 잔식 아트고 제와 글와 좀범자라 글마 사치자니가리 송미르 가스나로

그리고 나 총아 따로로로리고 고양아만 올라르텐고 따디나르텐고르나고 고양아만 올라르텐고 따차요르다야르나고 고양아만 오르다기롱 따노금동아르나고 고양아만 오남종자따르다양수구라르나고 고양아만 오 땅종 모 초성아 오짜드고 영아마 오 르스잉 아따딘 아르징 아드고 영아마 오 르스잉 아따딘 치르종 아드고 영아마 오르디엔낭 아동아따낭 거루고 아드고 영아마 안나나르 아따르디안 추그라드고 영아마 오늘 얼굴로 따서 나 웃자는

하룬 더 또기 청소 또기 영아샹아 그만이 하룬 더 제우담 소르카티 영아 뜨는 그 하룬아 능아반 청소 제가리 영아 참은 그 하룬아 예용나 손자카 하롱이 가다디 조르테르가 아영아디 야디나 하론도 대체 보조르테라 아영아쇼 마니 하론도 능아나르저 조체가리 아영아 안츠문구 하롱아르 와청두조 체뜨가 하롱아르 대용나 소태가 사

하론더 곤조꺼서 따카 아이언드가 주르 알라주글라 나고노두가로로로디고아당아투게존디나처유로이나야사샤바디나처음러이나아당아차요나치르타메나치랑인구르가랍슈고스문서야조아당아디체푸디나처유로이나야알마처조디나처음러이나 아당아 차요 나 치르다메 나 치릉이 카르고 란주고스근데 나 조지

0: 저샤야라고야너저가로로로리고야예우차는 알라 초저가 모르고 카톡 니가 토거냐 치트가 샤노 사람건 도 토거냐 나 촌저가 난도 러브쇼비저거냐
1: 하다로 어디야 나야 하롱이 오 차롱은 더 크라까 영샹 칠러야 하루랑 아마 총소 소바 영만 지미야 하루니 강만 지는 소 동고 영시다 나야 하루는 더 소마

하론 더자 카르 조질까 양중아 도리 하로 치르자 카르 조질라 양크라리 하론 더깡 카와존 테가노 양브디난다리 하론 더종 카비조 헬라니 하루는 더 사디치는 소중가 아양으로 가도리 하루치디 카르 소질라

0: 아론더른 톤 부서 다시 양타르르 아론더른 탑고리 소메토 양스톤드르 아론더른 밤봉미 소르코라 양라란드르 아론더 대체 보소가 염토 하루 따르고 소양 초키에 양미에 투르드 하루한더 보무소르나나 양랑암 트르드
1: 알라르고라 알라에 나공어 두글가로로로로 어디건 아단덤 지금 태자기 이승아일 그다다 아침아잔 무가잠 투크 그란 아단덤 투구동은 벌레 수크 가라 대여자 총칠러 그쳐 은드란 아다예 울쇼음 칠러디가 영어 은드다다 아디모르 요난드 무란 아다예 홍어 돌디 친다 그다예 마쳐 돌디 뇽터 그란 아단데 투고동 오르지 수크 가라야 사데 치나 종그 쳐드란 아다예 특이 너 뜨부샤 나영어 은드다 다디모 너무 요난데

하론덕 자차스는 송 안중아 양스초나 미카 하론덕 예르티나 소르데스가 양르가 누카 하론덕 대요빠 소타르디 양초 티그르 하로란 디브덴 고소 하라 하론덕 뜨마 카르치 조짱가 아야나 파사르 하로탄 디에 데스카다 조르타가 크라

0: 괜찮아지?
1: 아라라에나공어두고가로로로로니고니 아다예 루시가 무조르고서 가리 촘저서 카치게데 모린 아단더디여 가르데스컨트 무근어 두고여가 마스마오 무군 아다가 아시사 빈도곤드가요 오다디타 아차체게 나르다토 오다린 아다예 셔데 운보파토 온다디타 안간다두세디메 에타린 아다예 루시가 무르테르가다 가리 초즈그니가 튼다우데 에모린

0: 자시 메토고자 비와는 것게 틀
1: 아림든 슈그메타 체르비 예신치 포냐
0: 와는 챙게 포냐
2: 디촌의 녀흐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클린츠나 갸르톰샤제인 디촌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니등 가르마 섬지버 헬케르 메롱 렌츠나 동제인
3: 촌친더라 랑흑 단숨지 촌친더라
4: 촌친더라 Jirngu shasim je chomchin dara.
3: Chomchin dara.
2: Dicu la nyerni dang karma simchin ni, dicu la nyersim war, sarangir nyamju gu chashtung shajay yin.
5: Sornin washkil gomchin.
6: Tsomun woshkil alonchin.
5: Sarangir nyamdru.
2: Dicul nyersim ni, dicul nyersim dang karma ngarni war. Dichin seri lenchin shtongjiyin. Nyamkunamba, tsormun jangzhu nyanchin kheng woshkil alonchin ki, nyin shiwi lenchin ngwanda tangcharsun, kilchi nyambar guajanchi.
7: Dana bijin ki...
8: Namo ge tuen qin, pe ge ge lam ne nian zhun xiu. Tan de lin ge ne san xin ba ni, zhong yang mi ma gun jiu long qin le gong ge pe ge qin lam yi.

0: 허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리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싱글링게 공금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 리센 슈구인 텐디 리센 키 난툰조니 중국의 콜레시비율 호조 계급 투문 피겔러 미비드베 고르탕 티웨 진화타 티웨 시균치와 티웨 사덴지의 기 중국타 이집기 자조조와 투문토 족준치 고시베 고러 중국타 이집기 족준버 남기 FGK 토지 강친탕부 냠준치베 고러 콜레시비율 미탑진뇌 피겔러 중국의 로주 레기수 비신유베 고러 중국 뷰달랑코르 FGK 김찬 최도망부로 용캡충의 골소인 샴러 틴디리 생기낭툰 십전남생说 예동캠인 이슈저주론니 중국탄 이집 개캄니와 신지주니 로듀주코르웨 로규정신키 투급식지 롱우듀주이진키 各度냠룬탄라단체내둔규치비 스지댄베 로규기 럼포로 치전치두 자조비리탄냠레니키니 통도 발숨토 개급니부지외 멍시인바타 튠지 도지지지탄 중교러 카초보니 통도 발숨토 개급니부 피계기 저외 공시인 이집니 중국사바탄 친지저와 주캔 어렵탄 FGK 개급 탕부티 인신 규직람직냠준키 초고타 이집기 니동캠이 숨줄루 폭둔지 퇴딩섭치배워 중국탄 이집기 변조 총통냠레티 시큰갸칠동안에 뷰체 콩토르동의 초스교르디 폐계조심의 계급기 니히니편타 투몬토 팅럽지앵문교르시배 수행냠두배 류식좀신규 중의 변조 총통냠레기 뷰체토의 폐계니 계급니뷰 조다 공원매 찰구타 탑주기 니티나와레 중화식시 你都应该明确些了。